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톰 소여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 하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속성과 성향,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지적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진실은 늘 더디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 하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속성과 성향,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지적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진실은 늘 더디기 때문에 때론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면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거짓은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거짓말이 이야기거리로 더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게 길어지면 파국을 맞는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의 화두, 진실과 거짓의 속성을 이야기한 마크 트웨인의 말,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가져왔습니다. 속도가 빠른 거짓에 편승하기 쉬운 우리에게 일침을 놓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의 화두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 응원 문자 좋고요.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진실, 거짓말 이런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요. 맥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에 들으실 노래에도 거짓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배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안이 오면 어느 꿈에 배려 여창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당악정제의 하나 연화대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연화대무는 고려시대부터 전승돼 내려오던 5종의 당악정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에도 보이듯이 연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의 꽃술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나라를 교화한 임금에게 감동해서 복례산에서 왔다 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연화관을 머리에 쓰고 추는 춤입니다. 그런 내용은 미신사라는 창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반주음악 중에 노랫말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전체 세 차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창사는 진구호에 나오는데요. 기석광화 복주계 화려한 비단자리 좋은 낮을 택해 펼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기석광화의 넉자만 노래합니다. 이 창사 전체가 칠언절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0: 사랑 거짓말이 님 사랑 거짓말이 매일 와서 걷는단 말이 님 사랑 거짓말이 비 오는 이 아침에 뉘라서 함께 걸을까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이 서로 사랑은 없어도 우정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 거짓말이의 그 거짓말이라도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시가 재밌네요. 우리 산책길 길동무들에게 사랑과 우정 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 좋습니다. 네. 또 6944님께서 양경숙님의 해금 천년만세에서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함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 표현이 참 절창이네요.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는 양경숙님의 해금 참 공감합니다. 네, 좋은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골랐는데요. 흥보 집에 제비 한 쌍이 들어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죠.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제비 새끼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제비 집에 대맹이, 그러니까 구렁이죠. 구렁이가 들어와서 제비를 해칩니다. 이때 제비 어미도 죽고 여러 새끼 제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와중에 흥보가 한 마리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도 날기 공부를 하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졌던 건데요. 제비 다리를 정성껏 고쳐줍니다.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내용을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는 데서부터 흥보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10월을 그렇게 보낼 적에 그의 겨울을 다 지내고 봄철이 다 다르니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처마 안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쳐 밥물어다 먹이면서 참호구구 즐기더니 천만 의외의 대맹이가 들어와 제비를 새끼를 잡아먹는지라 흥보가 보더니 깜짝 놀래 경서로에 어쫓는구나 무상어다 저 대명아 대먹을 것 많으구나 청초지대왕 저와요 준미언 불각 저처로라 허대

지로다. 좋은 집을 다 버리고 국명산촌만큼 보지 험한 곳에 와 삼겼다가 철갑지 화지 웬일이냐. 병태껍질과 당사신도 이쁘지로다. 좋은 집을 다 버리고 국명산촌만큼 보지 험한 곳에 와 삼겼다가 철갑지 화지 웬일이냐. 병태껍질과 당사실을 놓도다가 부러진 다리를 친친 대어 제비 집에 넣어주며 제비야 춥지 말고 멀고먼 말지강남 부대수에게 잘 가거라. 제비가 흥복 은혜를 갚으려거든 죽을 리가 있으려. 십여일을 지내더니 다리가 나은 날개 공부 힘을 쓸지 고마워.

일대양양 밝은 무럭 배를 쓰셨어도 보고 평가는 어른들의 아재앙 걸어도 보고 길게 매일 빨래주러 한들한들 놀아도 보고 새우와 찾은 날개 실근 실근 깃도 다듬어 보니 흥보가 보고 주안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새벽에 제불을 만져보고 집안에 짓을 때는 제비하고 소일을 알제 7월 주와 8월 화면 제설이 되고 금포인이 삽삽하여 9월 9일에 당도니 동방요실 소루로 기쁜 소식 전해하고 장웅 홍안성은 뭔데 소식 뛰어온다 용산을 술 마시고 망향대에 손문을 쳐 섭섭 다 내 집에 날바리 구가 되느냐 강남이 바다는데 며칠 되면 당도 걸 거나 명천에 찾지고 너라 집이 저도 섭섭해요 나갔다 돌아와서 이별을 아끼는

0: 양원 흥부 폭구 사례건돌 흥부는 원래 소름이 많은 사람이라 집이 오고 이별을 하면서도 슬픈 눈물로 이별을 마쳤더라.
1: 흥보가 제비다리를 제대로 고쳐주어서 그 덕에 구만리 창공에 높이 날아보는 제비의 모습을 보니까 흡족해지시죠. 그리고 흥보와 이별을 하느라 지지배배 우는 모습, 흥보에게 살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제비와 이별하면서도 슬픈 눈물을 보이는 정 많은 흥보였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는 데부터 흥보,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현수 명창이 창극 소리가 강한 그런 특징을 지닌 분이라서 여타 소리꾼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그런 소리 들려주셨는데요. 마치 창극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지난날 창극 발달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마들째님께서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이 서로

앞에인 예술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리라는 악기에 남도 선율을 담아서 산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서용석 명인은 자신이 지닌 그 남도 음악의 멋, 그걸 피리 선율로 드러냈습니다. 이 서용석류 피리 산조

사랑, 그리움, 삶의 무상함 이런 내용이 많이 담긴 노랫말을 주로 오늘 창부타령에서 들을 수 있었죠. 이 두 분 모두가 제대로 된 경기 소리의 맛을 구사해 주셔서 이런 노래가 진정한 경기 민요로구나 이런 느낌 확실하게 주네요. 경기 민요의 특별한 멋, 경기 민요의 진수를 들려주는 두 분의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박일심, 전태룡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 궁초댕기 준비했습니다. 궁초댕기 풀어지고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이런 노랫말이 있어서 제목이 궁초댕기로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어랑타령이라고도 부르는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대개는 신고산 타령에 바로 이어서 노래됩니다. 오늘 궁초댕기 듣겠습니다. 박준영의 소리입니다.

신고산 타령과 많이 비슷하죠. 바로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궁초댕기 들으셨는데요. 박준영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창부타령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전태룡 창부타령 오랜만에 듣네요. 들으면 무장해제되고요. 탁주 한 사발이 간절히 생각납니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과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 초복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오늘 초복날 인사해 주셨네요. 우리 보뜰마을님께서도 건강하게 오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남 우도굿 준비했는데요. 이 음악은 1983년에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으로 미국 순회 연주 중에 미국 현지에서 녹음된 자료라서 특별

남도민요 세타령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기악으로 연주해서 노랫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온갖 새들의 향연 들

으로 오는데요. 이번에 중복과 말복이 20일 만에 오기 때문에 월복에 해당합니다. 오늘 초복날 음식으로 보신하는 거 좋은데요. 이 더위를 잘 견디려면 음식 잘 드시는 거 중요하죠. 저는 오늘 복날 방송을 좀 힘차게 해보려고 어제 미리 삼계탕 한 그릇 뚝딱 먹고 힘을 좀 축적했습니다. 음식 보신과 함께 마음 보신도 중요하죠. 복날의 더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위 드시지 말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몸 보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김찬용 도스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우리?
1: 네, 제가 자꾸 잠깐 사라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0: 3주 동안 서유럽 출장 다녀오셨는데 네네.

0: A로서는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는 서양의 가장 실험적인 예술을 받아들이면서 초기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제일 처음 추상 미술을 그리기 시작했었던 화가 중 한 명이 유영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좀 사연이 안타까운 건 그 전쟁 시대였었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확전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이제 일본에서도 문화학원에도 군국주의적인 그림을 예술가들이 그려라 학생들도 그려라 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 압박이

0: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은 정말 유명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1: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은 일본 유학은 거의 좀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부득이한 선택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국내에는 좀 새로운 미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그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전위 예술, 실험 예술을 좀 만나는 건 거의 모두였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다수는 이걸 좀 더 제대로 경험하고 거기서 성공해보자 하고 미국이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또 전시하고 인정받고 한 국내에서도 또더 인정해주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요.
0: 그렇죠.
1: 유영국이란 예술가가 제가 그 책임감이 정말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본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이제 가정을 꾸리시게 되자 많은 예술가들은 그럼에도 이제 유학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네. 가족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굳이 지금 가족과 국내에서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전업 화가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겠지만 해외에 나간다고

어떤 형상인지 그냥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튀어나온 부조의 추상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유형국만의 예술이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일본에 유학하시면서 그걸 배우기 20여 년 전에 서유럽권에선 아까 아방가르드라고 말씀드렸던 전위예술이란 이름으로 우리 이름 스쳐 지나가듯 들어본 사람으로는 뭐 칸딘스키, 몬드리안 혹은 좀 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 독일의 뭐 크루트 슈비터스 이런 예술가들을 통해서 신미술들이 일본에 넘어와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영향으로 한 작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후기에 오면서는 자기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울진에 완전히 자리 잡으시고 울진도 이제 자연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산과 또 바다 볼 수 있는 자연의 공간이 너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얻은 용감을 최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익숙한 듯 볼 수 있으면서도 뭔가 약간 그 색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추상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네. 평가받는 예술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 뒤에 이제 후기에 나오는 작품들이 제목이 아예 산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작품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1968년에 제작한 작품이란 제목의 작품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BTS의 RM님이 또 좋아해서 수집하시면서 RM 작품 하면서 그 아트샵 갔더니 RM 굿즈 해가지고 완판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요즘에는 워낙 K컬처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홍보되면서 실제로 갔을 때 외국 관광객분들도 와서

0: 반주상이다라고 생각해
1: 그렇군요.
0: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역시 우리 도순트님 설명은 진짜 쏙쏙 들어와요.
0: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유영국 작품의 그 전시의 특징이 좀몇 가지 있던데 전시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번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1: 예.
0: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110주년 기념으로 준비했다 보니까 일단 무료입니다. 전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1: 네.
0: 게
1: 많이들 가셔서 감상하시면 좋겠네요.
0: 네, 좀 전시 티켓 값이 저도 업계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1: 네.

0: 자기 그 동문 친구들 중에 아, 그 동창 120여 명 중에 60여 명이 전쟁에서 이제 희생당하는 그걸 직접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하는 그 힘든 시간을 겪으셔야 했었고,
1: 네.
0: 그 이후에 이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김한기 화백이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한것 같은 게, 또 후배에 해당하는 김창렬 화백의 재능을 보고 이제
1: 네.
0: 추천도 해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장학제도를 통해서 뉴욕에 가서 미술을 좀 배우시게 됐었던 거죠. 근데 막상 미국의 그 자본주의 시대의 미술이 썩 아마 안 맞으셨던 것 같아서 3년 정도 유학하시고 원래 국내로 돌아오시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경험하고 가라고 프랑스에 들렀다 가게끔 이제 항공편이 편성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프랑스에 갔다가 그 낭만에 완전 빠져버리셔가지고 원래는 계획하신 게 아니셨었다는데
1: 예.
0: 난 여기 살아야겠다 하고 아예 눌러 앉아버리셔가지고
1: 네.
0: 그곳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셨고, 그때 이제 아무래도 타국이고 터전이 없다 보니까 환경이 되게 넉넉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에 약간 마구간 비슷한 곳을 작업실로 이렇게 쓰셨었다는데, 그 공간에서 자신의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고민하다가 탄생하게 된 시리즈가 물방울 시리즈여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또 이제 김창렬 화백도 마치 유영국 화백처럼 계속 물방울 하나에 집중해서 물방울의 화가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방울 그리셨던 것은 아니네요. 역시나 유영국 화백처럼.
0: 네, 오히려 초기에는 앵포르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는 건좀 실험적인 서양의 전체 모든 미술들을 좀 일컫는 좀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0: 애도하는.
1: 맞습니다. 딱 그, 좋은 단어네요. 애도의 마음이 담긴 게 제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시기를 겪어야 했었던, 그 전쟁의 시대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 그 초기의 앵포르멜 형태의 작품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김창렬 화백이 본인의 이 대표작, 이 앵포르멜 대표작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한 적은 없나 봐요. 이건 해석론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라고 말씀 주신 거
1: 그러니까
0: 보면.
1: 생전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단어들은 던져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김창렬 화백이 뭐 친구들이 뭐 그렇게 몇 명이 죽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상처가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하신 애도의 마음으로 그렸다 이런 키워드들은 주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앵포르멜을 포함한 추상이라는 장르가 작가가 그 단서를 어느 정도 줬다고 해서 그걸로만 볼 필요가 사실 없는
0: 그렇죠.
1: 장르이기는 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작가의 인터뷰와 언어를 통해 이렇게 많이 해석되는데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기도
1: 그래서
0: 해서.
1: 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언어가 되게 좀
0: 맞아요.
1: 위험해가지고.
0: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1: 맞습니다. 이게 언어에 의해서 오히려 사유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저를 포함한 누구의 안내나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0: 여러분만의 감상법으로
1: 네.
0: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물방울이라는 주제는 본격적으로 아까 그리게 된게 프랑스에서 정착하면서부터. 근데 그 아까 되게 상황이 어려워서 마구간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1: 이게 그 프랑스로 넘어오신 직후에는 우리가 아는 되게 사실적인 물방울이 아니라 초현실주의라는 장르에 또 영향을 살짝 받으셔가지고 뭔가 약간 순처럼 보이는 좀 독특한 형태의 그 녹아내리는 듯한 물방울로 처음엔 막 연구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형태의 동그란 그런 물방울로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이것도 이제 살아계실 때 김창렬 화백에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고 이제 아드님이 다큐

0: 없겠지만 그 천자문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추억이자 정체성 약간 뿌리 같은 매체였었다 보니까 천자문을 새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방울을 그리는 시리즈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완전 후기로 가면서부터는 단순히 회화라는 장르에만 머무르지도 않고 여기에 진짜 다양한 매체나 조형적인 특성까지 살려가지고 훨씬 좀 물방울이라는 하나의 주제, 소재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걸로 표현하거나 우리에게 명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식을 다 선보인 예술가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이 물방울 관련된 모든 작품들 그리고 그 변화, 변주 이런 것들을 혹시 여기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제주도에도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이 있죠? 굉장히 네, 아름다운 네, 공간인데 최근에 말씀 주신 평창동에 김창렬 화가의 집이 문을 열었잖아요. 여기 어떤 공간이고 왜 이 공간을 여기에 다시 만들게 되었을까요?
0: 이게 특성이 그 제주도의 김창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증받아서 말 그대로 미술 전시를 메인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굳이 대놓고 얘기하자면은 대작이나 좀 큰 작품들 위주로 경험하시고 싶다 하면 제주도에 가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다만 아예 이 미술관으로서 지어진 곳이 아닌 평창동에 이번에 새로 오픈했다는 김창렬 화가의 집이라는 공간은 이름 자체가 화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그 후기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 머무르실 때는 늘 살고 작업하셨었던 30여 년을 지내신 그 집을 네. 이제 종로구에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김창렬 미술관을 건축한 플랫폼 건축사무소라는 곳에 아예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김창렬 작가님 후기작이 회기 시리즈라고 보통 소개되거든요. 그 물방울을 통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불교의 약간 윤회 같은 개념처럼 결국에는 생명, 죽음, 다시 순환해서 또 다른 생명의 탄생 이걸 물로 계속 표현했었던 작가이다 보니까 네. 평창도 그 언덕백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시면은 오히려 밑에 층부터 보라고 얘기를

0: 연결되게 되어 있는 구조여서
1: 회귀라는 주제와도 아주 맞네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적으로도 사셨던 공간의 거의 모든 틀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고요. 다만 거기를 정돈해서 전시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연구했었던 막 대작들 위주로 있는 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작품들, 시기별 작품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작업하셨던 그 작업실 공간도 그대로 연출이 되어 있어서 일단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평창동에 살아보질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평창동 저택에 웬만해서
1: 가볼 일이 없으니까요.
0: 개인이 들어가 볼 일이 없다 보니까 네. 와, 이곳의 풍광이 이렇게 서울 내인데도 좋구나. 이것도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공문화 공간으로 아예 처음부터 조성이 된 거네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신 이유는 개관 전시가 진행 중이어서일 텐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0: 지금 3월에 시작이 되어서 8월 23일까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다만 여긴 무료는 아닙니다. 여기는 일반 관람객은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네.
0: 종로 구민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장년층이시거나 하면은 50% 뭐 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대적인 입장료 가격은 되게
1: 저렴한
0: 편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1: 네.
0: 말씀드린 생활공간이었던 곳이다 보니까 막 전시장이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미술관에선 경험할 수 없는
1: 그렇죠.
0: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아직 제주도 우리 김창렬 미술관을 안 가보셨다면 서울 근교에 거주하신다면 여기를 먼저 가보시고 아 나는 이 예술가가 보여주는 작품이나 이런 개념이나 삶의 방식이 되게 지금 막 바쁜 나에게 위로가 된다 하신다면은 제주도 가셨을 때 제주도를 김창렬 미술관까지 가시면은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네요.
0: 싶습니다.
1: 사실

0: 떠난 곳이니까 그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녀오셨으니까
1: 네네.
0: 그 지하부터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공간
1: 저
0: 중에?
1: 저는
0: 네.
1: 말씀드린 그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0: 네.
1: 작품 자체만 몰입하실 거라면 제주도립이 더 압도적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0: 네.
1: 규모나 혹은 공간 구성 측면에 있어서. 근데 그 말씀드린 평창동이란 공간 안에 작가가 이런 풍경과 그리고 특이한 건 막상 그림 그리시는 공간은 창이 거의 제일 위쪽에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듯이 창이 되어 있는데
0: 아, 그래요?
1: 그것도 작가님이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오히려 그냥 창이 정말 큰 곳에
1: 그쵸.
0: 작업실을 할것 같은데.
1: 풍경이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거
0: 예.
1: 보면서 되게 여유롭게 맑게 그리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도 약간 수행자처럼 기존에 프랑스에서 작업하시던 공간도 실제로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그런 창고 같은 공간이셨어요. 썼다고 하고.

0: 버스가 있는데 문제는 한 시간에 세 대만 다닌다고 해서
1: 네.
0: 만약 대중교통으로 가시면 체크는 하고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반드시 운동화를 네, 착용하시고. 자, 오늘 유영국, 김창렬 두 거장의 생애와 전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전시 추천하는 이용하시고. 자, 오늘 유영국, 김창렬 두 거장의 생애와 전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전시 추천하는 이유까지 듣고 예, 정리할게요.
0: 네, 사실 국내에서 추상미술하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추상미술이란 장르는 과거에 아는 사람들끼리 해석하고 좋아하는 그런 구상의 회화, 역사화 같은 게 아니라 감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마음을 열고 말씀드린 이 자극 중심의 시대 속에서 마음을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게 전 추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말씀드린 좋은 가격으로

꽉 짜인 도시 생활에 길든 우리들이 이렇게 여행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면서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여울의 나만 알고 싶은 유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행자의 마음, 생각만 해도요. 어딘가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을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면서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여울의 나만 알고 싶은 유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행자의 마음, 생각만 해도요. 어딘가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을 만날 것 같아서 내 마음부터 먼저 환해지곤 하죠. 그래, 여행이니까.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이니까 하고 쉽게 용서하고 털어버리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평소보다 주변을 향해서 훨씬 더 너그러운 눈길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 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요. 우리가 여행자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늘 설레는 눈빛을 품고 지낼 수 있을 텐데요. 잠시나마 낯선 세상을 처음 만난 여행자처럼 가볍고 따뜻한 설렘으로 채워보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 오늘 드실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몸에 좋은 보양이 되는 음식 같은 음악들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게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양식 같은 음악, 나 이거 들으면 좀 힘날 것 같은데? 라는 곡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세요.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있는

음악이 보양식이네요. 제주 나돈데 듣고 오셨어요. 이희문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그냥 아 풍경 좋은 지금 제주도에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만 해도 아 마음이 막 그 차오르는 풍요로움으로 차오르는 그러면서 왠지 몸도 건강해질 것만 같은 귀로 듣는 정말 보양이다, 보양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 란이 있어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 있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오늘 복날인데 여러분 뭐 드세요? 라는 질문에 7208님께서 삼계탕이요. 역시 복날은 삼계탕이 대세인가 봅니다. 8765님께서는요. 어릴 때 복날은 주로 맷돌에 갈은 콩국수나 콩죽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콩국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그 콩물에 삶은 면 넣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콩죽은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콩을 곱게 갈아서 쌀과 함께 끓인 전통 건강죽이라고 하네요. 와, 아 콩죽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콩을 갈아서 만든 거다 보니까 고소한 맛, 또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영양죽이 된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정말. 이게 콩은 아무래도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정말 건강식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꼭 삼계탕, 뭐 장어, 뭐 삼겹살 이런 거 아니라도 그냥 나에게 잘 맞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게 뭐 보양식인 거죠. 여러분도 오늘 좋아하는 몸에 좀 건강이 되는 그런 음식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네요.

간혹 찾집 외할머니는 햇살 좋은 날이면 마루 끝에 앉아 계시곤 했다. 방금 세수한 것 같은 얼굴로 다소곳이 앉아 있는 자태는 백자 화병 같았다. 수줍음을 타고 목소리 한번 크게 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어디에 계시든 쉽게 눈에 띄었다. 뒷모습만 보아도 할머니가 분명하다는 표지는 쪽진 머리에 한결같이 꽂혀있던 은비녀였다. 그리 길지 않은 민무늬의 소박한 장신구, 그것이었다. 10살 계집아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려다 문턱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은비녀의 포박에서 막 풀려난 긴 머리카락이 찬빛에 쓸리며 미세하게 떨다가 가녀린 어깨를 타고 방바닥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참이었다. 창호지를 넘어 들어온 햇살이 머리카락에 반사되며 가루로 흩어졌다. 예순을 넘겼을 외할머니의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흰색이 덧칠되어 있어 더욱 야릇한 감흥을 불러왔다. 천경자전을 보면서 기억 속에 그 장면이 되살아났다. 화가의 화폭에 자주 등장하는 뱀과 여인 앞에 섰을 때였다. 화가 자신의 한이고 업이자 수호신을 상징하는 뱀의 형상들이 본능적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몇 해를 그렇게 고생하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걸음을 하셨다. 의지할 곳 잃은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지고 머리카락을 똬리로 튼 비녀는 한 일자로 입을 꼭 다물었다. 그 이후로 할머니의 긴 머리카락을 본 기억이 없다. 외할머니는 여든을 넘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빗장을 지르듯 그 비녀를 꽂고 계셨다.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소연이라도 할 성정이 못 되니 평생 가슴에 눌러재웠을 한숨의 덮개가 얼마였을까? 불꽃 같은 순간의 인상은 세월의 바람을 타고 머리카락과 방바닥에서 사금팔이 빛을 쪼개어내던 은비녀를 질러놓은 머리도 곱상이었지만 실뱀처럼 남실대는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뒷모습은 내게 잊히지 않는 초상이다.

보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2부 첫 곡으로 이별가 전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곡이었어요.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날에 연주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수요일 2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함께 할 수 있죠.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을 송순선 명창의 소리, 박근영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오늘 초복이다 보니까 음식 이야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께서는 옷백숙 추천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 백숙에 옷 넣은 거. 근데 이거는 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옷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백숙. 백숙도 좋죠. 삼계탕하고 백숙의 이제 차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삼계탕은 연계. 그리고 백숙은 그 토종닭.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갈라서 찹쌀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또 그 삼계탕과 백숙의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두꺼비님께서는 반려견 코코 키우다 보니까 메뉴를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편입니다. 아, 또 이게 반려견 코코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만큼 크시다는 거죠. 김인설님께서는 죽 종류 많은데 콩죽은 처음 들어봐요. 콩물은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죽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백질 식이섬유 풍부해서 몸에 좋대요. 소화 부담이 일단은 적대요. 그리고 이 음식이 부드럽다 보니까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초복 보양식으로도 딱일 수 있죠. 어떤 음식 드시든 맛있게 드시면 그게 바로 내 몸에 좋은 보양식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천지윤의 해금연주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잊었던 마음 듣고 오시죠.

0: 송긋하고 눈은 동글동글하며 허리는 늘씬한 짐승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화상에서 보았던 영락없는 토끼였습니다. 자라가 반가운 마음에
1: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요?
0: 하고 불러보는데요. 느닷없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토끼가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며 내려옵니다.
2: 거 누가 날 찾나? 옛날 중국에 숨어 살던 신선들이 나랑 놀자고 찾나? 아니면 건너산 과부토끼가 나와 인연을 맺자고 찾나?
0: 하며 호도독독독 깡총 내려오다가 그만 내려오는 속도를 못 이겨 자라와 이마를 쾅 하고 들이받고 맙니다.
2: 아이고 내 이마야!
1: 아이고 내 코야!
0: 하며 티격태격하다가 이내 통성명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라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수국 전옥주부의 사대손 별주부라 소개하자 토끼도 지지 않고 자기를 달나라 월궁에서 벼슬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장생약을 잘못 지어 귀양을 온 토선비라고 소개합니다. 토끼라는 소리에 너무 반가웠던 자라가 그만 문자 쓴답시고 앞뒤 안 맞는 황당한 욕을 섞어 쓰자 토끼는 속으로
2: 저놈이 글은 좀 아나 본데 버릇이 없구나. 내가 전날 배운 한자들을 베풀어 콧대를 꺾어 놓아야겠다.
0: 그렇게 결심하죠. 그러고는 뽐내면서 문자를 굴리는데 서당께 3년에 시를 읊는다. 우이독경, 제사상의 홍동백서 좌포우해, 심지어 노름판의 끝수까지 족보도 없는 문자를 사정없이 쏟아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자라가 얼른 태세를 전환해
1: 글이 과연 문장이오? 얼굴은 선풍도골, 신선의 풍채입니다.
0: 이렇게 치켜세우며 세상 사는 흥미를 묻자 우쭐해진 토끼는 밤이면 달을 보고

한 특기라 하상 보고 특기 보니 산중태월 중터라 저기 앉은 게 태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 놓으니 특기가 듣고서

여기는 하상견지 마냐 만만 무고불치 후대아들로 모자식이로고 퇴끼가 듣더니 허허 그분이가 말을 함부로 방정맞게 하는디 말을 저렇게 방정맞게 하기는 해 그러되 단문하고서야 저렇게 문자를 쓸 수가 있나 내가 만일에 저놈 앞에 문자 한마디만 잘못 썼다가는 나 하나로 인하여 세상의 문장들이 모두 낭신을 당할 테니 내가 저놈 앞에 천일에 배운 문자를 한번 베풀어 볼 밖에 여보시오 별주부 내 문자통 궁궐을 나가요 어서 나와보시오 법안 홍안이요 홍안백발이요 홍불감장이요 이불가 독식이요 멱전통로요 구행방통이요 오육철 두루성이요 친사둔 통감은이요 당구삼년 폐풍월이요 마유동풍 우유독경이요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사실 이 대목 바로 뒤에는 속임수를 품은 자라가 토끼의 험난한 운명을 경고하는 그 유명한 토끼의 팔란 대목이 이어지죠. 육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온갖 무시무시한 말로 막 겁을 주면서 수궁으로 유혹하려는 그 자라의 끈질긴 사기극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달콤한 용궁의 벼슬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넓고 깊은 바닷속 용궁까지 발을 들이게 되는 토끼가 마침내 배를 가르려는 순간 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라는 희대의 거짓말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위대한 지혜가 이 소리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어요. 수군가는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끝내 절망하지 않는

바다의 노래로 수군가 내려가 보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함께 감상해봤고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12시는 사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716님께서 아 사돈께서 그 삼계탕 끓여서 보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사돈께 이 문자를 보내드려서 다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국악방송 덕분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초복인데 음식분 마돈께서 그 삼계탕 끓여서 보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사돈께 이 문자를 보내드려서 다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국악방송 덕분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초복인데 음식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안부 전하는 그 마음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보내세요.

더운 것도 문제지만요. 냉방이 지나치게 잘 돼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냉방병도 걱정이 되고요. 안은 시원하고 밖은 덥고 실내외 온도가 5도에서 6도 정도 차이가 나는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면요. 우리 몸이 적응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근육통이나 오한도 느껴지고 실제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도 일으키게 된다고 하네요. 실내외 온도차가 5, 6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그 이내인 게 좋고요. 실내 환기 자주 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물론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여름철 건강을 챙기는 데 필요한 일일 거예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라고 불리는 해금. 애절한 선율부터 힘찬 가락까지 한 대의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먼저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제27회 해금 연구회 정기 연주회 보잉온이 열립니다. 현재 해금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연주 단체인데요. 공연 제목인 보잉온은요, 해금의 활을 긋는 연주법인 보잉과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온을 담아 해금 음악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처럼 이번 공연에선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해금의 폭넓은 표현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지영이 명의는

130여 년에 이르는 우리 군악의 역사와 전통악대가 걸어온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소중한 유산을 오늘의 무대로 잇고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는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처음 세계 무대에 소개된 이후 취타를 비롯한 우리 전통 군악의 맥을 이어오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알려왔는데요. 우리 군악의 역사와 품격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이지만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예술이 되기도 하죠. 7월 25일 토요일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하며 관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두 국악인의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먼저 오후 3시 전주 한병문화관 실내 공연장에선 소리꾼 고영열의 피아노 병창, 춘향, 불과 눈물이 펼쳐집니다. 고영열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까지 폭넓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별, 기다림의 이야기를 한층 더 입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 강원 원주 치향예술관에서는요, 경기 소리꾼 이희문의 공연 오방신과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희문은 경기민요를 바탕으로 늘 파격적이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에선 오방신으로 변신해 관객들과 함께 번뇌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펼쳐냅니다. 전통음악의 밴드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연출, 퍼포먼스를 더해 마치 한편의 의식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올여름 색다른 국악 공연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 모두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한병문화관과 원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왔어요. 왔어. 초복이 왔어요. 무더위에 첫 번째 곡의 초복. 여러분 잘 건너고 계신가요?
1: 서울은 오전 내내 비가 오더니 이제 오후 들면서 그쳤습니다. 뜨겁거나 시원하거나 또 이 맛있는 점심 식사 여러분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요즘에는 다들 이제 건강해서 그 체중 조절도 하시고
1: 네.
2: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은근히 보면은 그 소스도 굉장히 많이 신경들을 쓰신다 그래요.
1: 맞아요. 소스에도 설탕부터 기름 뭐 고추장까지 다 칼로리가 높고 당도 높아가지고 요즘 식품업계에서는 소스도 저당으로 저칼리 소스 저칼로리 소스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소스는 좀 달고 짜고 뭔가 진해야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에

0: 네. 축구는 진짜 감동 노름이다.
1: 아, 감동 노름.
0: 전술이 스페인 전술이 프랑스한테 제대로 먹혔다. 프랑스가 이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1: 음바페가 아예 아무것도 그러니까 뭘 해도 막히던데요.
0: 맞아요.
1: 아무래도 스페인 선수들이 보양식을
0: 아,
1: 잘 먹은 것 같아요.
0: 뭔가 비약이 좀 있네요. 아, 그래요?
1: 아, 열리 갔다가도
0: 아, 근데
1: 열러.
0: 잘 먹어야 돼요,
1: 아,
0: 운동선수들은.
1: 그럼요.
0: 맞아요.
1: 네.
0: 네.
1: 그리고 소스도 적당한 걸잘 섞어야 됩니다.
0: 아, 예,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소스가 맛있으면 또더잘 먹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자, 오늘 초복이죠. 예. 초복에 그래서 함께할 소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0: 소스요.
1: 네.
0: 소금이 제일 좋지 않나요?
1: 사실은 그렇습니다.
0: 사실은
1: 사실
0: 백수.
1: 저는 소금이랑
0: 예.
1: 후추 두 가지면
0: 그거면
1: 되는
0: 저도
1: 것 같아요.
0: 충분하겠네요.
1: 예.
0: 그럼 여기서 끝내요?
1: 아니 근데 삼계탕을 먹을 때는 그러하고
0: 아, 닭한 마리.
1: 네.
0: 닭한 마리는 그 특제 소스를 같이 먹어야 돼요.
1: 양재동에 있는
0: 양파와 그 부추 넣은
1: 네.
0: 그 특제 소스, 겨자 들어간.
1: 네.
0: 그것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꼭 삼계탕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0: 네.
1: 어떤 요리를 먹을 때요 소스가 참 좋다.
0: 네.
1: 예, 우리 지역만의 소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스가 있을 수도 있죠.
0: 아니, 먹태만 해도 그냥 드시는 것보다
1: 네네네.
0: 마요네즈에 그 간장 딱 넣고
1: 맞아 맞아.
0: 그 매운 고추 차차차
1: 아,
0: 썰어가지고,
1: 청양고추.
0: 예.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렇게 넣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치킨 먹을 때는 양배추에다가 마요네즈와 케첩을 섞어야죠.
0: 아, 그렇죠.
1: 네.
0: 그 우리 전통
1: 그거 맛있잖아요.
0: 통닭 그거 아니겠습니까? 샐러드?
1: 그렇습니다.
0: 예.
1: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소스, 우리 지역만의 소스, 나만의 비밀 소스 레시피들 이렇게 한번 정보 같은 거를 공유해 보면 어떨까
0: 네.
1: 싶습니다.
0: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입과선 스튜디오의 구나해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소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벌써 군침이 도네요.
1: 그렇죠. 모든 요리는 원래 뭐 메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네. 또 메인을 받쳐줄 수 있는 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네. 그 메인이 더 빛나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죠.
0: 네.
1: 자,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스 레시피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5601님 경상도에서는 순대를 먹을 때 막장에 찍어 먹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고향인 강원도에서는 새우젓에 순대 먹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하셨는데
0: 서울 경기를 보면 강원도시인가요? 약간 새우젓에 이렇게 아니면 그 양념 뭐랄까 소금?
1: 네.
0: 에, 소금에 찍어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막장에 찍어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에.
1: 저는 순대는 원래 쌈장에 찍어 먹는 거라고.

0: 고추장, 된장, 두부, 양파, 마늘.
1: 양파
0: 진짜.
1: 꼭 들어가야죠.
0: 그렇습니다.
1: 어느 소스에나 양파가 좀 들어가줘야.
0: 살짝.
1: 맛있어요.
0: 맞습니다. 참기름까지 들어가면 이제 회 먹을 때 그렇게 또 참기름까지 넣잖아요.
1: 아, 마늘도 꼭 들어가야죠. 다진 마늘 꼭
0: 좋죠.
1: 들어가야 돼요.
0: 맞습니다.
1: 예. 6456님, 두부 고추장 아시나요?
0: 두부 고추장이요?
1: 비슷한 건가?
0: 두부 고추장?
1: 두부를 으깨가지고 고추장, 된장 데쳐서 다진 야채를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해주실 때마다 밥이랑 비벼 먹으면 밥한 고기 뚝딱 밥도둑이에요. 정말 두부를 으깨가지고 고추장, 된장 이걸 섞고
0: 데쳐요.
1: 거기다 이제 데친 야채를 넣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 이걸 데친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1: 마파두부 같은 건가?
0: 아, 돌솥 같은 데다가
1: 예.
0: 거기서 나오는 그 된장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야채를 다진 야채
1: 그러니까
0: 좀 넣고
1: 두부랑 고추장 된장을 데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데친 야채를 넣는다는 거예요?
0: 저는 고추장 된장을 데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1: 아, 그거 아닐 것 같아요.
0: 아니요.
1: 두부를 으깨서 고추장 된장이랑 섞고 그다음에 야채를 데친 걸.
0: 아.
1: 데쳐 가지고 다진 거 있잖아요.
0: 아.
1: 데쳐 가지고 다진 걸 거기다가 넣는 거죠.
0: 넣는다.
1: 네.
0: 한번 해 봐야겠다.
1: 요거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0: 야채를 데친다고?
1: 네.
0: 맛있겠다.
1: 아, 군침이 도는데.
0: 밥도둑이래, 밥도둑.
1: 그럴 것 같아요.
0: 참기름 살짝 넣고.
1: 그리고 건강식이에요. 야채 있죠.
0: 아, 그죠.
1: 식이섬유 있고, 두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0: 그죠, 그죠, 그죠.
1: 거기다 고추장, 된장 탁 해가지고.
0: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0: 6452님 감사드리고요. 꽈배기님께서 돼지 껍데기 먹을 때 콩가루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카레가루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대요.
1: 맛있겠다.
0: 카레가루.
1: 맛있겠네요.
0: 돼지 껍데기를
1: 느낌 왔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0: 카레 가루.
1: 어. 왜 그 생각 집에 있나? 지금까지?
0: 돼지 껍데기 먹을 때
1: 아,
0: 카레 가루 좀 주세요 하면 안 주실 테니
1: 이제 약간 포장에
0: 조금 가져가야
1: 소분해서. 아 상상이 된다. 상상이 돼.
0: 그러네요.
1: 예.
0: 0618님. 오늘 소스 양념장 얘기 들으니까요. 강된장 만들어가지고 호박잎에 밥 싸먹고 싶습니다.
1: 아!
0: 그쵸? 호박잎 주실 테니
1: 이제 약간 포장에
0: 조금 가져가야
1: 소분해서. 아, 상상이 된다. 상상이 돼.
0: 그러네요.
1: 예.
0: 0618님. 오늘 소스 양념장 얘기 들으니까요. 강된장 만들어가지고 호박잎에 밥 싸먹고 싶습니다.
1: 아!
0: 그쵸? 호박잎. 호박잎이나 양배추나 그쵸?
1: 양배추.
0: 네.
1: 아 근데 저는 호박잎을 좀 좋아해요. 약간 살짝 찐 거 있잖아요.
0: 우리 봉영 씨 얼굴만한 그.
1: 아이 감사합니다.
0: 호박잎 네. 넓게 펴가지고
1: 이제 쫙 펴면 이제 상화 씨 배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팽팽하게.
0: 옳지.
1: 거기다가 이제
0: 잘합니다.
1: 밥 한 숟가락을 좀 듬뿍 떠서 넣어야 돼요.
0: 아.
1: 그리고 이제 강된장도 국물과 그 건더기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싹 해서 쑥 넣으면 밥에 쓱 스며들거든요. 그때 이제 상화씨 배 아니지 호박잎에 감싸요.
0: 네.
1: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촉촉하잖아요.
0: 되죠, 되죠, 되죠.
1: 예, 네, 그거를 근데 또 호박잎은 약간 시원해야 돼요.
0: 아,
1: 예, 네, 시원해야 돼. 강된장은 뜨뜻한데 호박잎은 시원해. 그걸 이제 입안에 탁 넣으면 입안에서 강된장이랑 밥이 탁 터지면서. 이 호박잎 어우러지는 이 달달한 맛이 있어요. 특유의 달달한 맛.
0: 맛있겠다.
1: 먹고 싶네요.
0: 점심 지금 드시지 않으셨나요?
1: 방금 먹고 왔는데.
0: 네.
1: 아, 이 맛있는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계속 옆에서 지금 입맛을 다셔요. 상화 씨도.
0: 그렇습니다.
1: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0: 아, 저는 음악이 너무 듣고 싶네요. 음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 일단 0618님께 유산균 선물 좀 드릴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유산균을
1: 호박잎에
0: 밥 얹으시잖아요. 에? 0618님 강된장 얹으시고 밥 하시고 거기다 유산균을 조금 이렇게

0: 월남쌈이었나요? 봉영 씨 얼굴이었나요?
1: 두 가지로 달렸습니다. 또 막 봉영 씨 얼굴 크다 이 얘기 들어가는 건 너무 유치하고.
0: 벌써 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빗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별 말씀을요.
0: 4724님, 저는요 갈치조림 국물에 밥 쓱쓱 비벼서 김밥 싸가지고 국물 쿡 찍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1: 김밥을 싸요?
0: 갈치조림 국물에 밥 쓱쓱 비벼서 김밥을 싸요?
1: 그냥 김에다가 저 비빈 밥을 올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0: 그런 건 것 같아요.
1: 국물은 어떤 국물일까요? 혹시
0: 그 국물이겠죠.
1: 아, 갈치조림 국물에다가.
0: 야, 이거는 상상이 안 가네요. 갈치조림 국물이 뭔지는 알죠.
1: 그러니까 그 국물을 소스로 활용한다.
0: 밥을 비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김밥 할 때 참기름 넣고 막 비비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갈치조림 국물을 갖다 넣는 거예요. 쏙쏙쏙 비빈 다음에 김 딱 깔아놓고 갖다 턱 얹고 그걸 편 다음에 김밥 재료 넣고 만 거잖아요. 네. 그 자르고 나서 그걸 또 갈치조림 국물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0: 전설 속으로 사라진 독도 바다사자 강치 이야기 강치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2번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계속 공연이 매진되었었던 아주 굉장히 인기리에 올라갔던 공연으로 알고 있어요.
0: 누가 연출했는데요?
1: 연출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제가 한 거 아닙니다.
0: 아, 그래. 아 알겠습니다.
1: 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강치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2부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 있는 날이죠.
0: 네.
1: 자 오늘은 젊은 거문고 연주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0: 네.
1: 바로 최유빈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0: 탁구계의 신유빈 선수가 있죠.
1: 네.
0: 국악계에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탁구계 거문고에는 우리 최유빈 씨가
1: 삐약이
0: 삐약이죠.
1: 네.
0: 아 오늘 거문고 연주할 때보다 삐약 삐약 소리 날 겁니다.
1: 아 연주할 때는 묵.

0: 안 되겠다. 나는 그냥 화를 내. 그래야 캐릭터가 이어진다. 그리고 인삼은 일제강점기부터 먹었다고 하더라. 지금은 인삼뿐이니 전복에 낙지까지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어가잖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삼계탕이나 닭 한 마리를 엄청 좋아한대.
1: 그게 말이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공산업이 발달해서 닭 한 마리를

0: 유현수의 진도알이랑 듣고 왔습니다.
1: 달그로 만든 요리 중에 진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요리들이 참 많습니다.
0: 그죠.
1: 다 국물을 보양식으로 여겨온 문화는 최근 영양학과 면역 연구의 관점에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채소와 함께 끓인 닭고기 스프가 염증 반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0: 네.
1: 닭고기의 그 단백질, 채소의 생리활성 성분, 따뜻한 수분 섭취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닭 요리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0: 네.
1: 일단 살구 달구지님께서 봉영 씨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봐 주셨는데
0: 오늘 유독 더 열심히 해야 돼요.
1: 아 대길이 아 쉽지 않아요.
0: 오늘 또 유빈 씨 나오신다고. 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멘탈 잡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아 상화 씨 웃는 거 보면 제가 터져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0: 아우 참.
1: 전... 언젠가는 더 늘겠죠 뭐.
0: 아 그럼.
1: 계속 이렇게 저희는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난 지금도 막 진짜 장혁 씨가 오셨나 싶어요.
1: 아까 장염이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염증 생긴 것 같았는데
0: 네?
1: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퀴즈 푸는 시간이죠.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장마철에 우산 드는 예절, 매너도 필요하죠. 특히 긴 장우산이나 골프우산 같은 경우 잘못 들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우산 들기에도 안전수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SNS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비가 오지 않을 때 우산을 접은 상태에서 들 때의 바른 방향은 어디일까요?
1: 그러니까 장우산 말씀하신 거죠?
0: 네.
1: 그러면 긴 우산 다 아시겠지만은 끝이 뾰족하죠.
0: 네.
1: 그래서 안전한 안전 수칙 어떻게 드는 게 좋냐 이겁니다. 1번 우산 끝이 뒤로 가게 든다. 2번 우산 끝이 아래 즉 땅을 향하게 든다. 3번 우산 끝이 앞을 향하게 든다.

0: 지팡이라.
1: 네. 네.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아, 지팡이로 네. 씁니다가 네. 힌트가 될 수 있다.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지팡이로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0: 네.
1: 우산 끝에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저도
1: 어?
0: 왜요?
1: 3790 님도 지팡이로 쓰신대요.
0: 어? 그렇죠. 저도 그렇긴 한데.
1: 예.
0: 네. 저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 요렇게 들고 다니면
1: 네.
0: 소리가 나죠.
1: 그렇죠.
0: 지면과
1: 우산 끝에 그 고무.
0: 그렇습니다.
1: 똑똑똑똑
0: 이렇게 네. 소리가 나게끔.
1: 네. 네.
0: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죠.
1: 그렇죠.
0: 네.
1: 지난번에도 윤선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봉영님은 아무리 그 목소리를 들어봐도 개그맨 장동혁 씨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하셨어요.
0: 장동혁 씨?
1: 장동혁 씨요? 장동혁 씨랑 제 목소리가 비슷하다. 찾아봐야겠네요.
0: 그래.
1: 자, 힌트 제대로네요. 4709님. 아예 감사합니다. 지팡이 힌트 듣고 갑니다. 고고하신 네. 6287님.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0: 네.
1: 정답을 발표할게요.
0: 네.
1: 장우산을 들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 정답은
0: 2번. 우산 끝이 아래 땅을 향하게 든다.
1: 네.
0: 요청드리겠습니다.
1: 네. 6419님도 어머니가 지팡이로 쓰세요 하셨는데
0: 네.
1: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앞이나 뒤로 하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9954님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유산균 선물은
0: 저는 4709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네.
0: 자, 안전도 챙겨드렸고요. 퀴즈도 선물도 드렸고요. 됐습니다.
1: 이제 최유빈 씨와 2부에서 한바탕
0: 네.
1: 라이브로 노는 시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0: 자, 1부 꼭꼭 이윤진의 북천이 말다컨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왜?
1: 아니 부처님이 건강검진을 하셨네.
0: 그게 무슨 말이야? 부처님이 무슨 건강검진을 했다는 거야?
1: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처님 불상 같은 아주 큰 대형 유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원통형 CT를 도입했대잖아.
0: 아, CT 촬영이면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3D 촬영으로 대형 유물들의 속을 정밀 조사한다라는 거야.
1: 그치. 국중박은 어제 세계 최대 원통형 CT 도입

0: 있다고 합니다.
1: 하지만 이 젊은 거문고 연주자는요, 배울 때는 돌처럼 배우고 배움이 쌓여서 내 것이 되면 그때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0: I believe I can fly. 날아가는 거죠.
1: 철이 다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철이 다든 거문고 연주자 최유빈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아, 말씀은 약간 혀가 짧은 게
2: 네. 너무 떨려가지고
1: 떨려요.
0: 여기 이제 살짝 이제 애교 소스러움 할 때 네. 이제 튜닝이 살짝 들어가고
1: 아니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최유빈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살짝 떨리기도 하시죠.
2: 네.
1: 떨리죠. 그렇죠. 저희 방송을 따로 보신 적은 있으세요?
2: 네, 많이 봤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바투의 상사 디아는 어떤 이미지? 로 유빈 씨한테 있어요.
0: 체갑 등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지 뭐.
2: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밌으신 분들이 아, 진행해 주셔서 2시에 딱 잠 깨기 좋은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밖에서 대기하면서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2: 네, 너무 재밌었어요.
1: 체갑 등에서 많이 웃으시던데. 네. 별명 괜찮으세요, 체갑 등?
2: 너무 영광.

0: 거문고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들에서 거문고로서 떠오르는 가락들을 수면 위로 좀 떠올려 보자 이런 의도로다가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4회째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첫 번째 때는 기악곡 가지고 병주를 하고,
1: 병주.
0: 네, 두 번째 때는 성악곡, 비나리 회심곡 같은 성악곡의 거문고가락을 얹어보고, 세 번째 땐 시조창, 네 번째 땐 남조잡가를 1시간가량 좀 엮어서 그렇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1: 얘기로만 듣기에는 굉장히 전통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네요.
0: 네.
1: 예. 요즘에 막 특히 20대 젊은 아티스트 분들이 막타 장르와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크로스오버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통에 오로지 또 집중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0: 뭔가 전통적인 것을 온전히 알고 그거를 창작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좀큰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1: 그러면 이 약간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렇게 전통에 오로지 또 집중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0: 뭔가 전통적인 것을 온전히 알고 그거를 창작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좀큰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1: 그러면 이 약간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 전통 이면 안에서 발견된 것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혹은 아, 이런 게 숨어 있었네.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0: 제가 못 느꼈던 것을 서서히 느껴가는 게큰것 같아요.
1: 아,
0: 뭔가,
1: 지식이라기보단 느낌.
0: 뭔가 장단감을 느껴야 해라고는 말씀을

0: 잘한다. 참 깔끔하게 타십니다. 군더더기도 없고.
1: 되게 가볍게 가볍게 타시네요, 진짜. 아,
2: 감사합니다.
0: 네. 네, 장단치는 입장에서 네. 굉장히 수월한. 아. 맞추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아. 그런 산조를 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지금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몇 개 보내주셨어요. 0467님께서 그 유빈 씨 앞에 필통처럼 생긴 주머니에서 술대를 꺼내서 가셨는데 무슨 술대가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술대마다 소리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왜 많은지.

0: 선비의 악기다 보니까
1: 예.
0: 그런 말들이 있는데
1: 네.
0: 그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매력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럼 본인이 직접 연주할 때도 아,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 이런 걸좀 느끼면서 연주하세요?
0: 제가 연주할 때 말고 이제 들을 때 제가 연주할 때는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2: 근데 좋을 것 같아요. 틀면서도 네. 너무 듣기 좋고 하니까
1: 아마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그 시기가 바로 타면서도 행복한 시기 아닐까요?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선비들은 진짜 그랬다고 하니까
0: 네.
2: 그리고 보니까 지난 4월인가요? 청년 전통예술인 24인이 모여서 국악계를 깨우는 2026 화음 공연을 하셨고 그죠?
0: 네.
2: 이때 어떤 거 하셨죠?
0: 그때도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했습니다.
1: 아~ 한갑등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0: 네, 제일 많이 연주하고 오래 연주한 곡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신캐동류는 안 하세요?
0: 신캐동류도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신캐동류 그 김무길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합니다. 아,
2: 김무길 선생님요?
0: 네.
1: 저 거기서 사회 보는데.
0: 네, 그렇습니다.
2: 또 만나시겠네요.
1: 또 만나겠네요, 유빈 씨. 네.
0: 네.
2: 그럼 유빈 씨는 검은고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0: 아, 검은고는 일단 예전에 그 제가 원래 청주가 고향이거든요.
2: 청주요?
0: 네, 충청북도 청주.
2: 한효주 씨도 청주 아닙니까?
0: 아, 맞아요.
2: 아, 같은 네. 동양이시네요.
0: 네. 네. 청주가 고향인데 거기서 어머니가 가끔씩 예술의 전당에 국악 공연을 보여주셨었어요.
2: 어머님이 네. 매니아시구나.
0: 네, 그래서 되게 친숙한 느낌이 있었을 때 이제 국악중학교를 알게 되고 저기 가고 싶습니다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이제 국악중학교 입학해서 전공을 선택을 이제 입학하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선배들이 다른 악기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검은고가 제일 재밌게 들리고 좋아가지고 검은고를 네.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보통은 가야금 해금 이쪽으로 좀 쏠림이 있지 않아요?
0: 맞아요. 가야금이랑 해금이 제일 지원율이 높은데
1: 많죠. 인원이
0: 네. 네.
2: 떨어지면 막 울어요?
0: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
0: 네.
1: 근데 유빈 씨는 처음부터 그냥 검은고가 쏙 마음에 들었어요?
0: 그때 스르렁에 반했습니다.
1: 아, 스르렁.
0: 네, 스르렁을 그때 뭔가 이렇게 이게 스르렁이구나 하고 들은 게 그때가 예. 처음이었던 거.
1: 가야금이나 해금은 아쟁은 전혀 낼 수 없는 그 스르렁. 그건 그냥 국악기 중에 검은고만 낼 수 있는 성음이죠.
0: 네.
1: 맞아요.
2: 아프진 않던가요?
0: 아파가지고 중학교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제 물집도 이제 다 굳은 살도 정리가 되고
1: 네.
0: 귀도 조금 이제 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2: 아무튼 이 묵직하게 네. 소리를 내고 있는 검은고 연주자 최유빈 씨입니다. 네.
1: 평소에 그러면 듣는 음악들은 어떤 음악들 좀 자주 들으세요?
0: 듣는 거는 사실 가사가 있는 음악들을 좋아해가지고
1: 오히려
0: 네.
2: 연주 음악만 들으실 것 같은데
0: 또 가사 있는 게

기가 막히시네요 진짜. 지금 규니무님께서 악기 소리 너무 좋아요 정말로요. 연주도 멋지고요. 맥시멈님 악기 소리 너무 좋고 이뻐요. 푸후님 검은 것

0: 많이 듣고 많이 노래해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걸 귀에 꽂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많이 듣고 많이 노래해라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노래해봐라.
0: 그래서 뭔가 그 청취자분들이나 그냥 비전공자 국악인 비국악 전공자 분들도 많이 들으시면은 귀명창이 되는 것처럼 좀 연주자들도 많이 듣고 많이 불러봐야지 더 좋은 소리를 낼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아는 것만큼 즐길 수 있고 또 느끼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개인 땡튜브 채널을 또 운영 중이세요. 그 본인 작업들을 꾸준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기록용으로
1: 아카이브용으로.
0: 올리고 있습니다.
2: 오늘 그 많은 음악 중에 직접 유빈 씨가 기획한 그 프로젝트들의 음악을 또 직접 가져와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평시조 달걸린이라는 곡이네요.
1: 달이 걸려 있는 그 달걸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하.
0: 제가 떠올리다 떠오르다 세 번째 때 시조창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일단 시조창에는 검은고 가락이 없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1: 그렇군요.
0: 검은고 가락을 좀 만들어서 올려보고,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언어로다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태평성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모아서 가사를 새로 썼습니다. 네.
1: 노래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0: 노래는 솔솔의 솔솔 가객인 조윤영
1: 조윤영 씨.
0: 씨가

0: 조금씩 중심을 잡아간다고 말씀을
1: 작가님이,
0: 해주시더라고. 네.
1: 어? 지금도 막 갈팡질팡 하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지금도 요동치는데.
0: 아니.
1: 맨날 막 어? 막 태풍이 태풍전야.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2: 그 형한테 짜증나서 그래요. 아.
0: 그래. 저는 조금씩 중심을 잡아간다고 말씀을
1: 작가님이,
0: 해주시더라고.
1: 네. 어? 지금도 막 갈팡질팡 하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지금도 요동치는데.
0: 아니.
1: 맨날 막 어? 막 태풍이 태풍전야.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2: 그 형한테 짜증나서 그래요.
1: 아. 그렇게 제가
2: 저한테는 안 그래요.
1: 제가 되게 짜증나게 하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0: 네. 어. 그래서 뭔가 음악적으로 뭔가 더

0: 는 무슨 얘기냐, 봉영아. 봉영아.
1: 깜짝 놀라시겠다.
0: 내가 저 친구 이름 아는 유빈이라고 아는데 왜 책해동이라고 해? 이렇게 여쭤볼 거 아니에요.
2: 예, 또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죠. 아,
3: 네. 선생님께
0: 그때 그날 봉영 씨 만나면 어 책해동님 이렇게.
2: 아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해야죠. 예. 김고미 쌤 앞에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0: 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 봉영아. 봉영아.
1: 깜짝 놀라시겠다. 뭐라고?
0: 내가 저 친구 이름 아는 유빈이라고 아는데 왜 책해동이라고 해? 이렇게 여쭤볼 거 아니에요.
2: 예, 또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죠.
0: 아,
2: 예.
0: 선생님 이만 좀 합니다. 예, 예.
2: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긴장을 좀 하신 것 같더니 네. 이제 끝날 무렵에는 지금 한결 편해지셨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4: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편안하게 이끌어주셔가지고 아. 재밌게 마친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훌륭한 연주자, 뛰어난 연주자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재하 씨보다 더 낫지 않아요?
2: 제 생각도 그래요.
0: 괜히 그 장단 구성만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에이 참 이렇게 명상음악 너무 좋잖아요.
2: 어? 자 지금까지 책해동 최갑득 네 우리 최유빈 씨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아. 감사하고 앞으로도 멋진 음악들 활동들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검은고의 연주자 최유빈 씨였습니다.
0: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연주자 알게 된 것 같아서 좋고요.
2: 네.
0: 비가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죠.
2: 많이 왔어요.
0: 오늘도 많이 올까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 예보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내린다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나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 피해 바람 피해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어제 밤새 쏟아진 비 덕분이겠죠. 오늘은 좀 시원하긴 한데 오늘 아침에 식사 아침 밥을 먹는데 아내가 오늘 초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정말 삼복 더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옛 선비들은 와유라는 피서를 즐겼다고 하죠. 와유,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인데요. 벽에 산수화를 걸어놓고 상상으로 산수 유람을

박록주의 소리로 단가 죽장망해 보내드렸습니다. 와유, 상상만으로 더위를 날릴 수 있었다는 것, 마음을 수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혹은 그만큼 마음 수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비들은 기행문이나 시를 읽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피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우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0: 뒤인데.
1: 아.
0: 근데 그 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진 게 12월 25일이 4일 5일 그때예요.
1: 네.
0: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한 해 넘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 3년 후 정도가 돼요.
1: 네, 네, 네.
0: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음반은 판소리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던 그 당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리고 해방 후에 창극 음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나왔던 음반 중에 가장 음악적인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도 높은 그런 중요한 녹음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1: 네.
0: 1968년이면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당시가 어떤 사회인지 잘 아마
1: 그게 체감은 안 되죠.
0: 체감이 안 되죠. 네.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10원짜리 동전이 66년에 처음 나왔어요. 내가 그때 반짝반짝하는 10원짜리 동전을 보고 되게 신기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 네.
0: 뭐 그 당시에 이 음반이 나오던 무렵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한 200달러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하고는 경제가 비교도 안 될 네, 정도로 그렇네요. 어려웠던 네.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1968년 무렵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스테레오 녹음이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 양쪽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쌍나팔 전축이라 그랬죠.
1: 아.
0: 스테레오 녹음이 시작이 그때부터 되는데 그때부터 바로 음반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은 도입이 됐더라도 그것이 이제 음반으로 나오자면 이제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것은 모노레코딩 그러니까 입체 음향이 아니죠. 모노레코드의 거의 마지막 무렵의 음반이에요. 이건 스테레오 음악이 음반이 아닙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옛날식 녹음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근데 이것은 모노레코딩 그러니까 입체 음향이 아니죠. 모노레코드의 거의 마지막 무렵의 음반이에요. 이건 스테레오 음악이 음반이 아닙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옛날식 녹음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비록 조금 구식 녹음이기는 하지만은
1: 예.
0: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로 녹음된 그런 음반이기 때문에 음질도 상당히 좋아요. 유성기 음반하고는 다르죠.
1: 예, 예.
0: 그래서 이 음반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음반에 녹음한 분들이 당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분만 빠졌는데.

0: 이런 장면들은 젊은 명창들이 이제
1: 소위 말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0: 예. 아.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이 음반의 재킷을 보면
1: 예.
0: 박기희라는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녹음은 박기희 명창이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증언한 자료들을 보니까
1: 네.
0: 그때 박기희 명창이 일본 공연을 가셨대요.
1: 아~
0: 예정은 돼 있다가
1: 네, 급하게.
0: 예.
1: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재킷은 이미 제작이 된 상태일 테니까.
0: 예, 재킷은 아마 들어가 있는 상태인 예. 것 같은데 그래서 곡곡과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연주자들이 참여한 그런 녹음이에요.
1: 보통 이렇게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되면 선생님 기획사가 이제 주관을 해서 제작을 하는 네. 경우가 있고 혹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자가 직접 이렇게 그 섭외를 해서 이 녹음을 진행하는 경우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이때는 기획사라는 개념이
0: 기획사는 없었고
1: 네.
0: 아마 그 레코드 회사가 아~ 이제 그런 기획을 하고 그랬는데 예, 예, 예. 아마 이런 경우에는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 이런 음반을 한번 만들자
1: 예,
0: 이래서
1: 예.
0: 아마 레코드 회사하고 접촉하니까 레코드 회사에서 좋다 이래가지고 아마 녹음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무언가 미리 서로의 어떤 그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다면 이 당대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0: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사명감이라든지 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니까
1: 예.
0: 우리가 이런 좋은 작품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판소리의 그 가치도 알리고 또 제 인식을 시키고 또 뭐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기록이 남은 거죠.
1: 근데 장르를 창극으로 선택하셨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냥 소리만 하셔도 되는데 왜 창극을 하셨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때 한 분 한 분 다 그 완창을 녹음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1: 그렇죠.
0: 그런데 그때는
1: 네.
0: 레코드 제작이 쉽지가 않아요. 그 레코드 제작에는 일단 비용이 많이
1: 그렇죠?
0: 들거든요.
1: 네.
0: 지금도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LP 시대잖아요.
1: 네.
0: 이건 LP는 그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스터 녹음을 만들어서 원판을 만들고 그것을 눌러서 찍고 뭐 인쇄 제작하고 하는 그 과정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작을 못 하는데 완창을 그렇게 녹음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죠.
1: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수익이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 거군요.
0: 안 팔리죠.
1: 아.
0: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소득이 200달러
1: 네,
0: 수준이에요.
1: 네, 네, 네, 네.
0: 그러니까 지금 뭐 3만 불, 4만 불 막 이런 상황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때 레코드로서 보면 이렇게 이게 창극이면 여러 장이잖아요.
1: 네.
0: 다섯 장 LP예요. 대작입니다. 이게
1: 엄청난
0: 그 당시로서는.
1: 큰 기획이었죠.
0: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을

0: 책벽과 같은 데 보면 대명창들이 나와서 그렇죠. 서로를 겨루잖아요. 나 이만큼은 한다 예. 뭐 이런 포부나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소리를 할 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반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도 가치 있는 음반이고 또 작품도 잘 짜여져 있고
1: 예.
0: 그래서 애청자들께서도 이 음반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네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체를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음반은 어떤 소리를 선생님 좀 들어볼까요?
0: 오늘은 문화 가치 있는 음반이고 또 작품도 잘 짜여져 있고
1: 예, 예.
0: 그래서 애청자들께서도 이 음반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네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체를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음반은 어떤 소리를 선생님 좀 들어볼까요?
0: 오늘은 문화재 지정된 분들이 아닌 분.
1: 아, 이때 당시에.
0: 아니, 신인들이고 오. 젊은 분들이잖아요.
1: 예.
0: 왜냐하면 문화재 분들의 소리는 다른 데서도 그래도 간간히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나 들어볼 기회가 적은 분들의 소리를 오늘 조금만 들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음반 중에서 몇 대목을 이제 더 들어볼 텐데
1: 예.
0: 맨 먼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대목이 또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1: 네.
0: 장영찬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1: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0: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이 장영찬 명창은 그 유명한 장판계 명창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제분인데. 장판계 명창이 1937년에 작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 예.
0: 장영찬 명창은 30년생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7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0: 창극 형식으로 심청가를 녹음한 것도 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다 사연 때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향렴 명창이라든지 김동해 이런 분들도 이 장영찬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영찬 명창이 그만큼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40대쯤 돼서 지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일찍 작고를 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76년에 작고를 했으니까 46인가요? 너무 참 그 소리꾼으로 보면 황금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예. 안타깝게 일찍 작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녹음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장영찬 명창의 소리가 참 좋은데 또 참 바디도 훌륭하고 좋은데 녹음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도막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1: 네. 음악을 보내드릴 텐데 김경희 명창이 방자

0: 제일 명승지 도처마다 긁기로다. 내 이를 깨 들어보아라.
1: 예, 이게 이제 명승지에 가면 옛날 유명한 문인들 시인들이 그 명승지를 보고 쓴 글귀가 참 많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사례를 지금 드는 거예요.
0: 예. 기산 영수 별건곤 소부 허유 놀고 적벽강 추야월 소자첨도 놀았고.
1: 예, 이거 뭐 전에도 여러 번 풀이를 해드렸지만은 또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0: 네.
1: 기산과 영수는 산과 물이죠.
0: 네.
1: 그러니까 기산이라는 산이 있고 영수라는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에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들이 숨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임금이 벼슬을 시켜준다 그래도 아 그거 싫다고.
0: 네.
1: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0: 은거하는 거죠.
1: 은거자죠. 네. 그런 분들의 대명사예요. 뭐 옛날에 뭐 이 소부허유 그러면 뭐 이런 은거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기산과 영수라는 별천지에도 그렇게 좋은 경치에도 소부허유라는 사람이 살았었고. 그다음에 적벽강은 뭐 적벽대전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서 소동파라는 사람이 네. 적벽부라는 글을 지었잖아요. 네. 유명한 글이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 소자첨이라는 것은 소동파의 자예요. 이름은 네. 소식이고.
0: 그게 이름을 좀 하나만 쓰지. 이거를 할 때마다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참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예.
1: 아, 근데 또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부친이나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지어 주신 이름 있잖아요.
0: 그렇죠. 뭐 학렬이 붙어서 이제
1: 예, 학렬 붙은 예. 그 이름은 소중한 거니까 소중하게
0: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1: 함부로 부르지
0: 아~
1: 말고. 그래서 아예 그냥 별명을 하나 붙여 줘요.
0: 아~
1: 그래서 자라는 것을 붙여줘요.
0: 예.
1: 나면서부터 이제 자 이름하고 자를 같이 써준다 이 말이죠. 그럼 보통 이제 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명이 있듯이
0: 예.
1: 집안에 또 별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0: 예.
1: 민왕 씨도 어릴 때 별명 없죠?
0: 저는 왕뚜껑이었어요. 이름 왕자 들어가가지고 왕뚜껑이었습니다.
1: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는
0: 예.
1: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별명으로 얻는 거죠.
0: 예.
1: 본인이 붙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0: 선생님 호가 혹시 있으신가요?
1: 저는 있기는 하지만은 잘 안 쓰기 때문에
0: 아.
1: 보통 요즘 사람

0: 왕발의 글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왕발의 등왕각서가 아니고 네네. 임고대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장안의 경치를 노래한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장안을 바라보는 광경을 노래한 굉장히 그 도시에 그렇게 장안이라는 게 그 당나라 서울 아니에요.
1: 네.
0: 거기 아름다움을 노래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봤을 네. 거예요. 가령금야 숙창가 창거소부 불수빈 동원돌이 편시춘 이게 다 이 구절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동원돌이 편시춘 동쪽 뜰에는 복숭아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네. 편시란 말은 짧은 봄이다 그 말이죠. 네. 짧은 시간의 봄. 그러니까 복사꽃 피는 짧은 봄. 이게 이제 동원돌 편시춘입니다.
1: 그러니까 꽃은 금방 피었다 진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
0: 그러니까 뭐 봄에 저 벚꽃 뭐 이런 거 피는 거 보면 폈나 그러고 그 다음 날 보면 그죠? 다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아름다운데 그 다음 날 보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1: 네.
0: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죠.
1: 그래서 낸들 어이 허송할거나 잔말 말고 아려라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방자가 대답을 합니다. 도련님 처분이 정녕

0: 세북은 종소리고요.
1: 예.
0: 그 바람결에 땅땅 울려니까 한산사도 지척인 듯 하는데 이 한산사라는 게 연사만종이라는 소상팔경이 또 하나예요. 예. 이게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이것도 소상팔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예. 장면입니다.
1: 북문 밖 나가오면 교룡산성이 좋소.
0: 남원이 있는 산성이 이름이죠? 예.
1: 그리고 서문 밖 나가오면 관왕묘도 예,
0: 남원 시내 관왕묘가 지금도 있어요.
1: 지금 다 있어요, 선생님.
0: 다 있어요.
1: 남문 밖 나가오면 광한루 오작교 영주각이 있어오는데
0: 뭐 광한루 앞에 다 있죠. 예,
1: 삼남의 제일 승지오니 처분하여서 가옵소서.
0: 예, 그 춘향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직이라든지 사회 풍속이라든지 하는 것은 100% 조선시대 다 있던 겁니다. 그 다른 작품하고 다른 차별이 되는 예, 것이 바로 그거예요.
1: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한루가 제일 좋을 듯하구나. 그러면 내 오늘 광한루 구경 갈 터이니 나귀 안장 속히 지어 사또님 아르시지 않게 산문 밖으로 대령시켜라. 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르시지 않게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쓰는
0: 말이죠. 요즘은 모르시게라고 하는데.
1: 모르시게, 몰래 은밀히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알지 못하게라는

0: 라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시 또 많지는 않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음원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1부 끝곡으로 또 준비했으니까 한번더 복습 삼아 예, 또 장영찬 명창의 어떤 소리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찬, 김경희 두 분의 소리로 기산영수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예, 방자야. 내 너의 고래 온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 만한 경치를 보지 못했으니 너희 고래 성지강산이 어디가 제일이냐?
3: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성지 찾아 못하시려오?
2: 내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하제일명성지 도처마다 걸기로다. 내 이럴게 들어봐라. 기산요.

봉황대

도련님 저분이 정녕 그러시면 소인의 고래 별반 성지 없사오나 낱낱이 아뢰리다. 동문방 날발면

공문반 나가 오면 결정 산성이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도

0: 자녀동이라
1: 어야 술래야
0: 열두바다
1: 어야 술래야
0: 어야 술래야 스물네바다
1: 어야 술래야
0: 오당원이라
1: 어야 술래야
0: 전라도 옥창으로
1: 어야 술래야
0: 해포당치구
1: 어야 술래야
0: 한산세무시로
1: 어야 술래야

0: 만났다고.
1: 어글야 술래야
0: 허능정대 누나.
1: 어글야 술래야
0: 허능정대 누나.
1: 어글야 술래야
0: 은자나 보물에.
1: 어글야 술래야
0: 녹수야 질량.
1: 어글야 술래야
0: 수문지 질량에.
1: 어글야 술래야.

김필훈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인천의 주대 소리 중에서 술래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태안이난 범윤전 시화연풍 돌라든다 이세한양등구지 삼각산이 기봉허여 봉악이 논지생각 봉학눌러 대굴짓고 대굴앞이 육추로구나 우희영문이 하각사한 각도각업을 마련할 때 왕심리 철주이요 동구제 멀리제백거라 인왕산이 숫산비고 동남산이 안산비야 관학산이 화산비쳐 동적각이 수구마거지 여전지무기나 은항은 금요자의 사반은 세계히루단다 한서인은 부조자고 해도인기면은 대한민국 경기자부 한양승내 37관이 대목아 서울시도 대도시요 이제 동도 대도인인데 건국건명의 심시대기 건명전은 신시대주요 두 운명전 모시지요 건국 건명이 향위부처

오늘 굴대 장군 대청 마루에 성준 인살 마루 밑에는 쥐구녕 살인데 안방으로 접어들어 기벽 저의 기벽 파사 나라 옥방에 중방살 헛대 끝에 녹방살인데 어떤 악마가 걸렸나 거한 명전의 심세의 대주가 입었다 벗은 옷인 장이 도포도 걸렸고 고군 명절 부인을 마마 나들이 지마가 열두 불기요 도량 지마도 여덟 복세 폭립북 행주 지마가 여기저기도 걸려고 옥동 같은 구연 나기 반팔게 동동거리 굴레복판에 다르게 벗은 색동 저구리 걸렸는데 정색이냐 홍색이냐 가위바위도 묻어들고 시

의주를 얼른 들자 인물 주의심을 장판하고 의주 영마 갈아타고 의주 용천 용천 척산 천선 증주 가산 벅정 순항숙 천원 얼란자 한군 천년 기자 천년지 천년 도급하던 피양감흥이 들어서 인물 조심을 양관하고 오란봉에 올라서서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양덕망산 흐르는 물은 부병로를 안고 도니 금수강산이 제리라 문당 썩나서서 대동강을 얼른 건너 황조봉산 신은 평천 금천굴을 얼른 지나 송도라 송하산은 왕건 태조가 500년 도급친디 만월대는 우리가 우중진 분만 남은데 만월대에서 말을 메고 인물 조심을 장판하고 원근 삼천 바라보니 부산의 시비봉은 푸른밭에 솟아 있고 달견내 폭포 수는 은하수를 기구린들 경제도 장해져 인물 출신을 장관하고 손주교로 널른 지난 늘문이면은 채색교 장관관이가 숙수

비난이다 비난이다 강남서 나오신 별상 인천 비난이다 인간이라 하옵는 건 스스로 거시가야 의식이 망마의 기로 전부 일상을 모르나니 이분 덕도만 거지와 사로사다걸 비난이 지서인이면 감천이라 공돈 타입이 무너지며 힘든 나이기 꺾어지랴 별상님이 굽어보고 그대 정성 지극하니 내 정성이 보면 복을 주랴 명을 주랴 소원대로 하여 좀 미혹만 주면은 복 없이 살고

아니라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누 수부 조종 만조 백관을 모두 들라 명을 내라노니 세상 갖고 보면 1등 제시님들이 들어올 것인디 수국이 되어라서 왠간 물고기 떼들이 각기 벼슬 이름만 따 가지고 돌아온디 이런 가관이 없든가 보더라. 성상거북 성제는 돈이 반스 빌어주소지고 한림합사대사슴 도르모 황첨사족의 해운공방계 동사청어 군수해구현갑 홍어풍장조부 부별랑청 강대성대교지수 자닥지고둥어지 병장년 청다리 가오리 금분아졸 좌보구수령수 고래준 지혜군 모질이 원창군 남생이 별주부자래 모래모잠장 조부부별랑청 강대성대교지수 자닥지고둥어지 병장년 청다리 가오리 금분아졸 좌보구수령수 고래준 지혜군 모질이 원창군 남생이 별주부자래 모래모자 별지 준치 같이 삽치 빙급 배암장 좌술자개살이 관 깨구리까지 영어를 듣고 의전에 입시하여 태왕전에 철을 꾸벅꾸벅하니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허허 내가 이럴 적에는 용왕이 아니라 세상 8월 대목 장날에 그 생선전에 도물주가 되었구나. 그 경들 중에 어느 누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잡아다 짐의 병을 구할 자니요. 좌우 제신들이 어두키면 지졸하여 묵묵부담이거라. 왕이 똘똘 단식은

모두다 잡히어 속절없이 모두다 죽을 것이니 보내지려 그걸 못하리다. 아서라, 그러면 그것도

아마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최양진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고창의 논 매는 소리 진두름박 잘눈 두름박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꽃속을 잠든 나비는 자취

선 피어서 정선이 돼.

싸울 친구야 우다시 뱃놈들 한우바람만 불면은 도 따라 붙이

이민아 종종에 날 생겨 주이면 따도야 종종에 임 생겨 주리다.

구절이 재밌죠. 술만 잘 먹어 한량이냐, 돈을 잘 써야 한량이다. 약간 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언을 잘한다고 어른이냐, 돈을 잘 써야 어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저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고 하는 말이 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텐데요. 서도 굼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나의 장단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을 품게 되죠. 우리 전통 장단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소나기 프로젝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3채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인 3채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 가지 빛깔이라는 뜻처럼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장재효, 류승표, 정연아 세 연주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도 있는데요. 3채는 풍물놀이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대표 장단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장 익숙한 전통 장단을 바탕으로 각

바쁜 일상 속 평일 오전을 특별한 음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국악 콘서트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성남 아트리움 모닝 콘서트가 오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성남 아트리움의 모닝 콘서트는요, 동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7월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김준수는 탄탄한 소리와 깊이 있는 표현력, 그리고 세련된 음악적 감각으로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창극과 판소리, 다양한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국악의 저변을 넓혀왔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어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한국 전통춤판이 이어지는데요. 매일 6명의 춤꾼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춤의 다양한 흐름과 색깔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공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7월 26일엔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가 함께하는 영남무악 이음과 지음이 마련되고요. 7월 28일엔 방지원의 동해무악장단 렉처 콘서트, 8월 1일엔 박인수의 한국사자춤연희 렉처 콘서트가 이어져 영남 지역의 무악과 전통 연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또 8월

연희 R&D 콘서트와 영남춤학회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바람우와 일무, 강강술래 등을 배워보는 춤 워크숍이 운영되고요. 그리고 8월 8일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대표작 상선약수가 폐막 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영남춤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제를 뜻하는 한자, 어제의 작자는 날 일자에 잠깐 사자가 더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 혹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린 날이란 뜻으로 어제를 뜻하게 된 건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여기서 잠깐 사자는 뜻과 상관없이 발음만 제공하는 역할로 쓰인 건데요. 지금은 사로 읽히지만 고대 발음은 자에 가까웠던 글자라 이 잠깐 사자가 들어있는 글자들은 현재 대부분 작으로 발음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지을작인데요. 이 글자는 사람인 편에 잠깐 사자가 더해진 모양이죠. 어제를 뜻하는 작자에서 날일자를 사람인으로 바꾸면 무언가를 짓고 만들고 행한다는 의미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의 나는 한없이 서툴렀을지라도 그 시간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나라는 사람은 남았죠. 이젠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 오늘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

하겠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벌써 소개할 동안 문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어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1790님께서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교무실을 그윽한 난양으로 가득 채운 난꽃입니다. 동양난준 보춘화라는 종으로 봄에 꽃을 피워 춘난이라고도 한답니다. 뜨거운 염천을 봄날처럼 여기며 많은 꽃들을 세우고 수많은 꽃들을 피워 실내를 가득 난양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난이 주인을 잘 만난 건지 아님 주인을 닮은 것인지 꽃으로 향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난향 가득한 곳에서 비염으로 향을 맡을 수 없지만 눈으로 아름다운 난꽃을 마음껏 바라보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난꽃의 향. 저도 맡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66님, 오늘 초복이지만 본인 몸에 맞는 보양식 드시고 여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세요. 그렇죠. 초복 꼭 삼계탕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오늘 치킨을 먹을 생각입니다. 네. 네. 0750님께서 채널

저는 서툴렀지만 하는 거는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수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정 양보다는 2살 많은 오빠인데, 제가 참고로 중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 잘 풀고, 고등학교 수학은 아예 못 푸는데, 우정 양은 중학교 수학 잘 푸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전 참고로 중학생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 그 수학 공식을 듣고, 왜 그래야 하는 건지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공식은 공식일 뿐이라며, 네,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수학 선생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네, 갓난이님께서, 우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셨지요? 오늘 복날 보양식은 드시고 오셨나요? 잘 챙겨 드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신명나게 잘 들을게용. 진짜 더워요. 삼계탕에 묵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324님. 이쁜 진행자님요. 초복인데요. 닭은 앞다리가 맛있을까요? 뒷다리가 맛있나요? 궁금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닭은 뻑사리, 가슴살이 제일 맛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몸보신 한량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오늘도 우리 보디 대신해서 우디가 맛있게 요리해 주세요. 우리 우디한테도 복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갓난이 님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그 1255님께서 만나 들으면 늦은 퇴근합니다. 출근을 안 하면 퇴근도 안 해도 되겠죠? 아이고 그러죠. 체코 보민자 님도 대신 자리하신 오미자 님도 나 오미자 아닌데 나 오미자예요. 7237님. 보양식엔 녹두 전북 삼계탕이 최고예요. 삼계탕에 넣은 약재만 넣고 아따 그

0: 삼겨서 다이어트 보양식을 안쓸 수가 없네요. 다이어트 보양식은 양배추를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색색 파프리카도 씻어 먹기 좋게 썰고 양배추랑 파프리카를 생으로 씹어 먹어요. 씹어 드시면 소화가 잘 되시려나? 아이고, 꼭꼭꼭꼭 씹어 드세요. 예. 아이고, 그 맞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주신 다이어트 보양식으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하는지는 제가 조금 더 맛을 봐야 되겠죠.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예. 저 우미자는, 아이고, 너무 아쉽다.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예, 언젠가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안녕. 그리고 내일 날씨 알아보러 그 김우정 게스트 있잖아요. 오늘은 전남 목포로 갔다고 하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6902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1부 끝곡을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정길순의 해금 연주로 데이지 순수한 마음 함께 들으며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흐른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는 우미자였어요. 우디가 아니라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네. 그러면 7426님이 신청하신 소리꾼 김용우가 부른 목계장터 듣고 우디의 세상 맛보기 스포츠 뉴스로 넘어갈게요.

스포츠 뉴스. 한국양궁이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명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6 현대양궁 월드컵 4차 대회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강채영과 이윤지, 오예진이 호흡을 맞춘 여자 대표팀이 미국을 세트 승점 5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어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이 나선 남자 대표팀도 프랑스를 세트 승점 5대3으로 꺾어 남녀 리커브 단체전 동반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오예진과 김재덕이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앞서 열린 컴파운드 여자 단체전에서 박정윤, 박예린, 강연서가 호흡을 맞춰 수확한 동메달 하나를 더해 한국은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로 이번 대회 종합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나선 마지막 국제대회였습니다. 14일 귀국한 대표팀은 앞으로 아시안게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우정이었습니다.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 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0: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선우호의 시 아름답게 살고지고에서 뽑았습니다. 그대 있기에 자연의 섭리 따라서 그대와 함께 한 목숨 바쳐 죽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고 지고. 구절은요, 오늘은 선우호의 시 아름답게 살고 지고에서 뽑았습니다. 그대 있기에 자연의 섭리 따라서 그대와 함께 한 목숨 바쳐 죽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고 지고.

바리톤 장유상이 부른 노을,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비목 두 곡 들으셨습니다.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긴 말, 대추하다. 초복에 처음 알게 된 이 말처럼 무더운 여름이 깊어갈수록 선선한 계절도 멀지 않았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우락 조다가입니다. 이양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 소리꾼 이희문의 남창전집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희문 소리꾼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나왔습니다.
0: 네, 월요일도

0: 근데 어제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1: 네.
0: 왜 노랫가락과 창부 타령이었는지 그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1: 이게 이제 뭐 지역적으로 다들 이제 그 지역의 무속 음악들이 네. 있고 그 무속 음악에서 사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이제 행해지던 그 서울굿에서 그 장단이나 그 멜로디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시조나 장용 시조를 얹어서 부른 것들이 이제 노랫가락 창부 타령인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제가 처음에 소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노랫가락 창부 타령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생님들만의 그 스타일적

0: 내가 이 가사만 있으면 이거를 멜로디나 이런 기승전결을 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장착이 되더라고요.
1: 어, 네.
0: 그러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소울이 충만한 노래구나.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 높다 선생님들이 네. 어려운 노래다. 그냥 앵무새 같지만 노래해서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노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1: 예.
0: 이거를 무대 위에서 뭔가 총망라 하듯이 이렇게 펼쳐놓는 작업이 소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1: 그래서 전집이라는 공연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사실 이문이라는 소리꾼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0: 작업이 소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1: 그래서 전집이라는 공연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사실 이문이라는 소리꾼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패치워크. 예. 여러 가지. 예. 붙였다, 떨어졌다. 패치워크이라는 단어와 포스트잇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 역시 노랫가락과 창구타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랫가락과 창구타령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흐르잖아요. 계속 이 선율, 저 선율 예, 붙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또 다른 점에서는 창작 공연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지만 여기에 출연한 이 두 소리꾼, 젊은 소리꾼들만이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감성이라든가 소리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소리를 할 때는 제가

0: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무대에 좀 색다른 문법들도 가르치셨고 또두 사람에게 음악적으로라든지 예술적으로 좀 강조한 것이 있다면은
1: 그러니까 이제 뭐 소리를 사실은 그 친구들도 이제 각자의 선생님한테 이제 전수받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소리들이 다 있어서
0: 네.
1: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막 이렇게 고음반들도 엄청 많이 듣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서 가지고 굳이 제가 뭐 소리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환경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너희가 태어나는 입장이고,
0: 네.
1: 그러니까 돌복을 입힌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게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사실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음악적으로는 표현에 그러니까 뭐
0: 기교나
1: 예뭐
0: 네.
1: 그 음폭도 그렇고 훨씬 더 발성적으로도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저한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과연 이 노랫가락 창부타령은 내가 알기로는 어떤 세월의 흔적과 어떤 연륜과 이런 것들이 경험치들이 인생의 경험치들이 이게 녹아졌을 때 이게 발현되는 분명 그 무언가가 있는데.

0: 아,
1: 이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0: 그렇구나.
1: 내가 차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0: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공연의 노랫가락 또 창부 타령 좀 남다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남창 발견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노랫가락 창부 타령 들어봤고 이제 세 명의 남성 소리꾼이 모였습니다. 3부 남창 발발 이제 다들 끼와 에너지를 한 무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리는데 여러 가지 뭐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함께하는 소리꾼의 어떤 연령도 다르고 또 살아온 시간만큼의 각자가 추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성악과 기악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다른 노래에 비해서 가장 긴 분량이기도 합니다. 한 30분 정도 이어지는데 이 3부 남창발발 노랫가락 창부타령 어떤 관점으로 감상하면 좋을까요?
1: 이제 어찌됐든 이게 노랫가락 창부타령이 우리 전통 무속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부에서 다시 나올 때는 물론 색동을 입고 나오지만 머리에 뭘 하나 쓰고 나와요. 그 모자가 작두 모자예요.
0: 작두가 정말 머리에
1: 작두 탈 때 쓰는 모자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게 막 그런 좀 뭔가 다른 게 어떻게 막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모자가 있는 거예요. 색동인데.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황해독구 탈 때 작두 타시는 그 순간에 쓰는 모자인 거예요. 하나하나씩 색동이 막 찰랑찰랑 흔들려요.
0: 아, 네.
1: 이렇게 모자 이렇게 높은데. 근데 저는 조금 더 높였죠. 그래서 엄청 무겁게 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탁 쓰고 나오는 순간 관객들이 이제 다 포복절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 어떤 연출 방식, 그런 어떤 유니크함이 제 연출 방식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 세 명의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되게 그런 유니크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결국 노래는 정말 진심으로 하고 뭔가 그 각자의 색깔대로 뭔가 다 그 가사를 표현해 내려고 하는 그 애씀들이 그 무대에 있으니까
0: 네.
1: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 남창 발발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이 기원으로 삼고 있는 무속적인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희문, 이채연, 정준필 그리고 전통음악 집단 셋 이렇게 함께하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이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저렇게 시끄럽냐?

0: 그래 잘생겼다고 내가 지금 바로 말하려는 참인데 어디 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어요? 있어 여기 예? 어 근데 그래서 얘 맨 앞에 앉혔지 앉혔어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유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한번 멋들어지게 해봐야 되지 않겠니?
1: 맞습니다.
0: 그래, 이쪽은 네가 하고 이쪽은 네가 해봐라. 예. 어디 한번 해봐라.
1: 네, 네 먼저 장구의 이민영 장구님.
0: 뭐냐? 아주 머리가 아~ 똑똑해요. 아, 좀 기다려라. 예.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장래 그 뭐야 장덕화감이에요. 아 장덕화 선생님을 모르는 거. 경기민요 장단의 1인자였었어요, 선생님.
1: 얼씨! 네,
0: 그런 선생님.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뭐냐!
1: 자, 다음은 피리와 생황의 이찬호 장군님!
0: 최근에 결혼을 했어. 신혼에 아주 빠져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사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요 옆에 동국대학교 박사 하는 거예요
1: 역시
0: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연습을 맨날 이 근처에 와서 했잖아 알지? 뭐냐

0: 이 남자 소리꾼들은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 가려는 그 애씀이 장착되어 있어요. 각자 보면은. 그래서 같이 모이면 전통은 조금 더
1: 시너지가
0: 시너지도
1: 있죠.
0: 생기고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남자들을 모아서 너희들 모아서 같이 해라 해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도 하고, 어찌됐든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0: 오늘 수요일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 해 남은 네. 시간 동안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1: 그 제가 2년 전에 이제 한 달 한옥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네, 한옥을 네. 빌려서 이제 12 작가 완창을 계속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열흘 한옥이라고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개인적인 수련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제 레퍼토리 그 사업을 하는데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미녀삼천리를 재공연해요.
0: 아,
1: 그래서 세종 시어터에서
0: 네.
1: S 시어터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한 판 재밌게 미녀로
0: 네.
1: 놀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열흘 한옥 동안에 12 작가 이문의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고 또 미녀삼천리
1: 네네네.
0: 올해 마지막 12월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지난 4월 1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 이희문의 남창천지 함께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총 3일에 걸쳐서 FM과학당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열 시인의 시 곶자왈에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이 커도 시선을 넓히면 아주 작은 일이 될 뿐인 거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7월 15일 수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정재일의 리멤브런스 가운데 일부 전해드리면서 7월 15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송이의 고짜와르 신비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이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드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이

하지만요. 그런도 사랑합니다라면서 또 사진 또한 함께 보내주셨어요. 연꽃 사진인가요? 아우 그러네요. 연꽃 사진 너무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네, 저를 좀 더 좋아하시다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지네요. 그리고 1861님, 아우 새싹 사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앱 깔고 왔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마음 참 편안하니 미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초복인데 삼계탕 드셨나요? 오늘은 아무것도 몰라서 청취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삼계탕은 못 먹었습니다. 근데 복날에 삼계탕 먹기 좀 난이도 높지 않나요? 이게 가게에 가면 줄이 항상 어마어마해서 그냥 딴 거 먹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3033님도 인찬형님 저는 삼계탕과 백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라고 또 이렇게 삼계탕 나오면 맨밥에 반찬만 드신다고요. 아니 그래요? 너무 아까운데 삼계탕 맛있습니다. 조금만 더 입에 좀 시도해 보시면 맛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우터 시간 이렇게 됐네요. 다음 코너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말을 가두고 닫는 말,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낯선 사람도 우리 안으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상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752

약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바깥에 그렇게 내처진 기분 들면 그게 진짜 좀그좀 섭섭하죠. 진짜 섭섭하고 고독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들기 마련이에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참 양가적인 면이 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426님, 우리라는 낱말 선을 긋는 말이다. 우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두 팔을 벌리는 낱말이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내비에서는 손에 이물의 영전, 영전 고물의 영전, 영전 허리 까네

울었나 응난 명사구물 사구물 다 까지는 까지는 무세다세 세다세 생기지방 찾아들어 돌물에도 돌물에도 처녀하고 하고 썰물에는 우리는 만영하고 하고 살도 와달라고 살도 와달라고 영전 마누라 마누라 대접을 하니 아니 약주 일배 주일배 구일배는 나에는 신술 한잔 잔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골고루 인정 골고루 인정 마루마루 인정.

0: 네, 갓난이님의 신청곡 이유나의 삼계탕 타령이었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삼계탕 안 먹은 게 지금 후회가 되네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379님께, 질성주선소 커피드립백은 5971님, 1861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잠시 뒤에 이음밤 라이브 시간에는요, 소리꾼 유태평양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해 여우라 페스티벌 음악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우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또한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국악방송 고정해 주시고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유태평양님의 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심청가 중 신봉사 태숙께 비는 대목, 유태평양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1: 시내는 정상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라르르, 저 골머리 골골, 열이 혈도 골머리 한테로 합소, 차 천방야, 치방야, 번쩍쩍 구부려, 방울이 벗고 엄적한 너 병풍석이란 마주꽈, 황방마주. 세여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치가 또이나. 신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헐량으로 상하복을 훨훨 벗어 지팽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붕어 주장유며 해시원하고 자기 좋다. 물 한 주먹을 덮벅 지하의 양치질로 껄껄치고, 또 한 주먹 덮벅 지하의 엉덩이도 문지르며 해시원하고 자기 좋다. 삼각사 놀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교수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 거나, 하시오 좋구나, 치와야 좋네, 둠벙둠벙 요시고. 이렇게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와서 보니 어떤 무상한 도적놈이 신봉사 의관 행장을 싹 가져가 버렸거든. 신봉사 기가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또 한바탕 서

야. 백수봉신 늙은 몸이 의복이 없었으니 황성철을 의가리 우아래를 훨씬 걷고 더듬더듬 올라갈 적 재면인듯 양반이라 두 손으로 앞가리고 내 앞에 부인 내 옷이거든 돌아서서 가시오. 나 벗었소. 뜻밖의 관자가 내려오는 뒤 에헤찌루 에헤찌루하 신봉사 이 말을 듣더니 옳다 되었다. 관은 민지 부모라 하였으니

내 억지나 좀 써보리라. 두 손으로 앞 가리고 기엄기엄 들어가. 아리어라 아리어라 급창아리어라 황성가는 봉사로서 백활차로 아리어라. 행차가 머물더니 그 어디 사는 소경이며 옷은 어찌하여 벗었으며

0: 박선재가 필요경이라 하였으니 대수장덕 태그 살려요.
1: 심청가 중 신봉사 태숙께 비는 대목 유태평양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여전히 좀 더운 여름밤입니다. 더운 여름밤 음악 들으면서 잠시라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양방원의 Wish to Fly 이 음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솔로몬 씨의 목소리로 마음이 예,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자, 힘든 감정이 찾아와도 의연하게 털어내면서 살아가죠. 예, 그런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 그냥 갑자기 훅 들어와요. 예,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예, 알아봐 줄 때 무한 감동입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더 빨리 내 기분을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자,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예,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거겠죠. 저도 사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하루에 두 시간, 이 귀한 두 시간을 잘 운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의 기분을 알아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영 헛다리인데 예, 싶으면 예. 참다 참다 못 견디겠으면 얘기해 주세요. 힌트 부탁드립니다. 3335님, 초복 시원하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무비캉스로 영화도 보고 황정민, 조인성 배우도 실물 영접했답니다. 영화로 1차 몸보신 하고 이제 이음밤 명품 라이브로 2차 몸보신 하려고요.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 이은 밤에 여행하러 왔어요. 그래요. 예, 고뇌를 지키시고 예, 편안한 여행 저와 함께 2시간 즐겨보실까요? 그 마음이 모두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10cm 너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저거에 좀 이따 적어놓을게요. 네, 난 언제나 네 편이야.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마. 이것 좀 같이 들어줘. 갓난이님, 오늘 보양식 잘 드시고 오셨겠지요? 저는 닭백숙 해먹었네요. 더위 싹 날리고 건강하셔야 해요. 오늘 유태평양님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예, 안 그래도 유태평양님 일찍 오셔가지고 리허설 마치고 밖에서 지금 잠시 대기 중이시고요. 닭백숙은 못 먹었고 우리 이음 가족께서 닭 모양의 떡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닭떡 먹었습니다. 닭떡. 많이들 오늘 뭐 저기 삼계탕은 못 먹고 어제 우리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0: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처음에 하셨는데
1: 예.
0: 저 어머니께서는 이제 장난인 줄 아시고 뭐 그러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로 이제 호적에다가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름을 바꾸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함부로 바꿀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 너무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아버지랑 애기 이름 가지고 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러면서 엄청 싸우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 지금 네. 생각하면 어떠세요?
0: 저는 완전 만족입니다.
1: 그렇죠.
0: 네, 저는 사실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제 이름 때문에 덕을 본 적은 있어도
1: 네.
0: 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1: 예.
0: 어디를 가든 제 이름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뭐 예를 들면 성은 틀릴지언정
1: 네.
0: 이름은 절대 틀리지 않으십니다.
1: 아유 박태평양 씨,
0: 뭐 남태평양 씨, 아. 네, 뭐 서태평양 씨, 뭐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절대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틀리지는 않으세요.
1: 남, 네. 남이 위험하네.
0: 네, 남이 좀.
1: 환 없어. 환태평양 조산대 뭐 이런 거.
0: 뭐 북태평양 이런 거 있으면.
1: 북태평양. 네. 개맛, 아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유태평양. 아, 역시 왠지 느낌이 본명일 것 같았어요.
0: 네.
1: 우리가 이제 바다 뭐 이런 이름은 그래도 이제 종종 접하는데 네. 태평양 너무 멋지세요.
0: 네.
1: 자, 그래요. 4322님께서 아이 왜 이러세요 또.
0: 아, 이 질문도 사실 예. 세트로 항상 오는 질문이에요.
1: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동생은 대서양 인도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세트로 오는 예. 질문인데 제가 이름이 태평양이면 이제 혹시 동생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1: 네.
0: 그러면 네 동생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보고 씩 웃으세요.
1: 혹시?
0: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생은. 근데 그것도 일화가 있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번엔 남자면 대서양.

0: 어떤 방편인데
1: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0: 갑자기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걸
1: 너무 재밌게 돌았어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예. 갑자기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곡이 있는데 이 곡을 너가 부르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곡을 주셨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곡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보려고 한번 했던 곡이라 좀 되게 특별한 그 인연이 사연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그러네요 참 그 가수와 작곡가로

0: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한숨을 쉬세요? 그래서 피디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계속 이럴 정도로. 네, 근데 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7월 네. 3일에 이제 시작을 했고 25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어때요? 무대는 좀 만족스러우세요?
0: 일단 너무 반응이 아직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여러모로 많은 분들께서 후기로 또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에 전체적인 영화 컨셉이 이지한 국악이어서 네. 예. 조금 더 일반 국악을 접해보시지 못했던

0: 이번 공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절대 두 팀이 만난 것 같지 않고 하나의 그냥 원래 있었던 팀 원래. 같은 느낌처럼 예. 너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1: 아하.
0: 그리고 음악적인 색깔도 그 삼산 씨가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 색깔이 이 전통의 음악적 색깔하고 과연 맞을까?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네. 이번에 만들어낸 걸 보니까 그냥 애초에 그 음악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신선했고 재밌었어.
1: 말하자면 네. 음악 감독으로서 약간 이제 도전 같은 거였는데
0: 어떻게 보면 네, 네. 도전을 했던 팀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1: 제대로 아주 대성공을
0: 네 해보셨군요.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밌게 그리고 또 워낙 너무 귀여워요. 우리 서희철 씨도 너무 귀엽고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제 후배이시지만 예. 그 이게 키도 엄청 크시고 체격이 좀 있으신데도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귀엽고 근데 무대 위에서 또 아까 귀인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1: 어, 네.
0: 그렇게 귀인이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0: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1: 예, 아이고 여러분들 진짜 많이들 궁금하시겠다. 아직 시간이 우리

대왕 불순정원 갓길에라 날아가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다 물고 일점이점이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백구백 못작을 지어 정파상 와

0: 세상에.
1: 그냥 뭐 약간 옆에 괜히 껴가지고 전국 구경을 다 한 느낌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2: 이제
1: 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뭐 중국을 지나서 그쵸? 네, 네. 엄청 그냥 거의 세계 일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2: 네, 평양도 지나고 네. 남태령 고개도 지나고
1: 네. 이게 사실 흥보가에서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대목이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던데
2: 이제 어쨌든 그 되게 긴 대목이잖아요. 이게 거의 뭐 한 5분 가까이 예. 혼자서 부르는 노래인데 지명들이 되게 많이 있고 예.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할

좌절 이내 번님 들아 두둥둥실 떠나가는 고단한 인생길 허절실

검색창에 덩더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네, 같이 썼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4년을 살다가 왔는데,
1: 우와.
0: 그때 처음 알게 된 곡이었어요.
1: 아,
0: 그, 네,
1: 거기서,
0: 거기서.
1: 예.
0: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재즈 밴드를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곡을
1: 초등학교
0: 듣고,
1: 6학년이 재즈 밴드를.
0: 거기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음악
1: 아.
0: 활동, 그 다음에 체육 활동을 한 가지씩 꼭 했어야 돼요.
1: 예.
0: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원래 또 아프리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갔었으니까 타악기 위주로 되게 많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그 중에 재즈 밴드를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 이 음악을 듣고 완전 거기 매료돼가지고 진짜 아마 4년 있는 내내 매일 한번 이상은 이 곡을 들었을
1: 아,
0: 거예요.
1: 진짜.
0: 네, 그럴 정도로 좋아했던 곡이라서.
1: 이게 이제 가요나 이제 대중음악에는 되게 희귀한
0: 네.
1: 4분의 5 박자잖아요.
0: 그쵸. 네, 5박자 곡인데.
1: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대중음악의 한80% 정도는 4분의 4 박자고,
0: 네.
1: 나머지 20%를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0: 네.
1: 뭐 4분의 3, 뭐 8분의 6
0: 6,
1: 이런
0: 네.
1: 애들이 이제 하는데 한 0.001%
0: 그죠. 아마 0.0001 정도 될 거예요, 진짜.
1: 정도. 뜬다 뜬다
0: 에란.
1: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이게 한마디
0: 에에.
1: 이게 묘하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박자인 것 같거든요.
0: 네. 근데 사실 이 오박이 그 주는 그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1: 있지요.
0: 이게
1: 예.
0: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카운팅을 해야 되지?
1: 계속
0: 이렇게
1: 손
0: 하는데.
1: 따라 사실 하루 종일 따라 하고 있죠, 막.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국악을 하다 보니까 국악 안에는 5박, 10박, 뭐 11박 이런 그 짝수로 떨어지지 않는 장단들이 많거든요. 막 13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 어우.
0: 사실 5박, 10박은 판소리에도 되게 자주자주 쓰이는 덩, 닿다, 아, 덩, 딱, 쿵, 응. 이게 엄몰이라는 장단인데, 이게 10박짜리 곡이거든요. 아, 장단이거든요. 근데 이 테이크 5도 들어보면은 따다따다딴딴따다따단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는 익숙한 것처럼 들렸나 봐요. 저도 모르게. 약간 좀 지금 들으면서도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태평무 장단이라는 게 있는데, 태평무 장단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구나.
0: 네.
1: 그러니까 그 참고로 그 미션 임파서블이란 그
0: 아, 네.
1: 영화의 메인 테마 딴딴딴딴딴딴딴 이게 4분의 5
0: 그쵸, 그쵸,
1: 박자잖아요.
0: 그쵸, 네.
1: 야, 그게 또 국악하고 되게 묘하게 또잘 어울리는 구석이 있는 그런
0: 네,
1: 장단이었구나.
0: 그랬던 것
1: 예.
0: 같아요. 네.
1: 그래요. 그 앞서 1부 끝곡으로 들었던 우리 조통달 선생님의 춘향가 사실 들으시고는 음질만 듣고 이게 조선시대 혹시 녹음한 건가?
0: 약간 유성기 음반 같기도 하고.
1: 근데 그냥 아마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을
0: 네.
1: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0: 네.
1: 그렇게 오래된
0: 그렇게.
1: 건 아닙니다.
0: 네, 88년도에 이제 녹음을 하신 건데,
1: 예.
0: 네, 어디 뭐 스튜디오에서 하신 건 아니고,
1: 아니고.
0: 네, 아마 실황 공연을 카세트로 녹음을 하셨다가 이걸 이제 복각을 하셨다라고
1: 맞죠.
0: 알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표현하죠.
0: 예, 네, 그래가지고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1: 네.
0: 음반 중에 하나입니다.
1: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 조관우 씨의
0: 네,
1: 아버님이시죠. 예,
0: 맞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자, 테이크 5. 예, 데이브 브루벡 콜텟의 음악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4458님, 좀 읽어 주실래요? 보이시죠?
0: 주말 여우락 공연에서 객석에 계시던 유태평양님이 서희철님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서 잠시 보여주신 꽹과리 퍼포먼스 정말 멋졌어요. 거기에 있던 1인입니다. 짧은 등장이었는데도 존재감이 대단하던데요. 마지막 공연에서는 또 어떤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1: 얼마나 또 멋있게 꽹과리를 치셨길래. 에?
0: 아니, 그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의철 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좀 나오라고.
1: 나오라고.
0: 예,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꽹과리를 좀 쳤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쁘게
1: 예. 너무
0: 봐주셔가지고.
1: 멋졌던 모양이에요.
0: 이렇게 하시고 제 공연대 안 오시면 이제 저 삐질 수도 있습니다.
1: 삐져요. 꽹과리로다가 그냥 삐지는 거지. 9907님, 이분도 직접 읽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얼씨구. 부산에 살고 있는 유태평양님의 찐팬입니다. 평양님의 소리에 귀가 호강하네요. 저는 폐막 공연만 기다리고 있어요. 24, 25일 두번다 갑니다. 와우!
1: 와.
0: 마지막 무대까지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1: 야. 우리 그냥 태자 빼고 평양님이라고도 해요?
0: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 또는 저랑
1: 예.
0: 얼마나 친하냐이 나눠지는데, 보통 처음 저를 만나신 분들이 이제 호칭 정리를 할때 태평양이라고.

0: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또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좀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딱 10년까지 내가 열심히 네. 이곳에서 갈고 닦고 그 다음에 10년은 또 어떤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예.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딱 10년을 채우고 감사하게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들이 주어져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올해 계획들 뭐 물어오셨는데 네. 뭐
0: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여락 페스티벌에서 예, 이제 예, 음악 감독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정읍 시립 국악단에서 뭐 작품을 또 이제 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창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되고 작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판소리 곡을 쓰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1: 작곡 작창
0: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작창을 맡게 되었고 또 도남은 국악당에서 또 큰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비밀리에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제 방송 전에 작가님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건네주시면서 진짜 정말 하는 일이 정말 많으세요. 네.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저렇게 부지런하냐고.
0: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조만간 제 전시회가 네, 열릴 예정입니다.
1: 사진
0: 네 예. 네 조만간 네 이제 그렇습니다.
1: 그동안
0: 네.
1: 무슨 뭐 이렇게 공연 포스터나 이런 거 작업 많이 하신 걸로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포스터 작업도 많이 했고 프로필 촬영 같은 것도 했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엔 이제 취미로 사진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정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취미를 넘어설 만큼의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이제 얘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 그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진심이구나.
0: 진심이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분씩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연 사진도 많이 제가 이제 워낙 공연 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공연 사진도 찍고 또 이제 포스터 사진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 작업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가지신 딱 캐릭터가 사진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딱 그냥 처음 보면은 혹시 사진 찍으세요?
0: 아 정말요?
1: 물어보고 싶어질 것 같아.
0: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저한테 뭐 화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1: 그림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0: 근데 정말 그림은 못 그리고 거의 그 소위 말하는 옛날에

0: 힘들 마음 흔든 죄.
1: 양.
0: 양심 있으면 앵콜 세 곡은 하셔야죠. 와, 세다, 세다, 세다.
1: 유죄입니다. 뭐 거의 이건 집행유예도 없는 그냥 빼박. 플레움님, 유.
0: You are so beautiful.
1: 태.
0: 태국에서 왔나요?
1: 평.
0: 평양에서 왔나요?
1: 양.
0: 양수리에서 왔는데요.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맥락 없는 예, 예. 사행시, 애행시인가요? 너무 재밌다 이거.
1: 양수리에서 그냥 터졌어요.
0: 그러니까요. 예.
1: 자, 마지막 도전자이십니다. 돌담사이로님이신데요. 유.
0: 유.
1: 와요 유.
0: 네.
1: 태.
0: 태어날 때부터.
1: 평.
0: 평생.
1: 양.
0: 양띠추 아님 말고요.
1: 무슨 띠세요?
0: 저 잔나비 띠입니다.
1: 땡. 아니래요.
0: 아님 말고요. 이것도 재밌다.
1: 네. 재밌는 잡으셨어요.
0: 네.
1: 자, 그럼 2조에서도 한 분을 뽑으셔야 되는데.
0: 2조. 이게 예.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한 분은 좀 진중하시고 두 네. 분은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분 딱 남은 분이 조금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두 분은 너무 재밌었고 예. 한 분은 좀 되게 처음부터 진중하게 유죄입니다.
1: 유죄. 0301로 성함, 주소 그리고 닉네임 이렇게 세 가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문자 보내드린데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네. 있어요.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지 새끼죠. 소 같으면 더욱 좋다. 토탄이 너를 잡아.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죠.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관부 후관용이라 요단항량 전리 말이다. 연왕도 500금으로 조금 더 사갈 생긴 너를 상체 몰았다가

0: 시그니처 예 토끼 잡아드렸소.
1: 야, 저는 소리도 소리인데 그 북 치시는 그 리듬이 그 장단이 무슨 장단이에요?
0: 이 자진몰이라는 장단입니다.
1: 아, 이게 아까 4분의 우박자가 뭐 어렵다 막 이랬는데 그거는 거의 손뼉 수준인데요. 그걸 하면서 세상에, 와, 얼마나 노력을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웨스턴 가드님, 유태평양님 날아다니심. 그래요. 저도 딱 이 느낌이었어요. 이분 진짜 나네. 날어. 네, 북 강약 조절 프로의 멋짐.
0: 아유, 감사합니다.
1: 실제로 얼마나 날아보셨어요?
0: 제가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1: 예.
0: 날지는 못합니다.
1: 날지 못하세요?
0: 네.
1: 무대에서 진짜 날아다니실 것 같은데.
0: 이번에 여우락 때 한번 날아볼 예정이니까

0: 누워서
1: 아 누워서 이렇게 들으시다가
0: 막 이렇게 얼쑤얼쑤 하시다가 네. 예. 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폰은 괜찮은지 모르겠고. 0729님 유태평양군이 나오셨군요. 음악 신동이라고 생각했던 태평양군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뭐 신동이다 막 뭐 이랬다가 이제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정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막 힘든 삶을 걷게 된다거나 이런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걱정, 뭐 위험이랄까 고비 이런 건 없었어요?
1: 아 사실 뭐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고비도 있었고 뭐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는데 제가 성향이 되게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이에요.
0: 아, 6학년 때 남태평양이래 어디야? 남아공을 유학을 갈 정도니.
1: 예. 그래서 또 이제 사춘기 시절을 그 아프리카에서 보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했네요. 근데 이제 되게 좀 여유롭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0: 네.
1: 그런 힘든 일이 좀 오더라도 처음에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예, 예. 네. 성격적으로도 뭐 타고난 게 있지만 그조차도 또 노력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0012님 예.
1: 부천에서 공연하실 때 지인과 같이 갔었는데요. 다시 꼭 듣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멋지고 흥겨운 시간 감사해요.
0: 사진도 옆에 올려주셨어요.

풀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마침 본촌에 묘한 여인네가 하나 사는디 호가 뺑파겄다. 신봉사가 딸 덕분에 전곡간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사람 알지 못하게 자원 출가하였겄다. 이 여인네가 어떻게 입주전부리가 굳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그 불쌍한 신봉사 가산을 꼭 먹성질로만 탕진을 하는디 행실이 꼭 이러겄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펴주고 고기 사 먹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통인 잡고 욕잘 오고 조군들과 싸움하기 잠자며 이갈기와 배 긁고 발목 들고 한밤중으로 물고 오고 가는 행인 다려 담배 달라 신란하기 힐끄다면 힐끄더고 힐끄다면 힐끄더고 삐죽으면 삐죽으고 삐죽으면 삐죽으고 술 잘 먹고 정자 밑에 낮잠 자기 남의 혼인 허량으로 단단히 믿어 난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 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면 봉창 입을 내고 불이야

0: 면 나를 걸어서 황성을 갈 거나.
1: 아이 좋다 암만.
0: 여보소 뺑덕이네.
1: 아이,
0: 예? 암만. 길소리나 좀 매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맞는데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매나리째 전라도 반매기 소리를 반반매기겄다. 의아리는 의예를 갈거나 의기 가리나 의를 갈거나. 날개도 진하기나 되면 소르르 펄펄 나라. 이 난리시로 가련만한 안못 보는 풍사가장 다니고 면달을 걸어서 황성을 갈 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나온 곡들 중에 시티팝이라 불리면서 재조명되는 곡들도 있고요. 프로젝트 락이라는 팀이 시티팝에 국악적 요소를 더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해금, 대금, 소금, 피리, 태평소, 그리고 키보드, 베이스, 드럼이 함께 만들어내는 곡.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요? 프로젝트 락의 오히려 좋아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흔들리면서 꽃은 피잖아.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어. 자,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은요, 경기 민요로 알려진 곡 태평가를 지금의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낸 거라고 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이 정서를 오히려 좋아라는 오늘의 언어로 지금의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낸 거라고 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이 정서를 오히려 좋아라는 오늘의 언어로 바꾼 셈이네요. 프로젝트 락의 오히려 좋아, 오늘의 K 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러블리 수님, 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들이 전국 수학 학력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답니다. 아쉽게도 두 문제를 틀려서요 우수상을 받았네요. 두달 동안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수학 두개 틀렸다고? 난두개 맞은 적도 있는데. 콩콩이순이님, 요즘 고등학생 아들이 근육을 키우고 싶어 해서 방학 동안 더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오늘 크로스핏 상담을 받고 등록해 줬어요. 운동으로 몸과 마음 모두 한층 더 성장하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들 응원할게 해주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아들들이 다 기특해. 예? 너무 건강하고 건전하다. 그쵸? 방학 동안 근육을 키우겠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저로서는 수학 두개 틀린 것도 그렇고 근육 키우는 것도 그렇게 그냥 남의 얘기냐. 예, 반성하게 되네요. 자, 콩콩이 순이님, 아들님, 예, 아드님, 저도 같이 응원합니다. 또 무슨 사연일까? 예, 0919님, 오늘은 혓바늘 돋았던 피곤했던 날. 어우, 혓바늘은 저도 돋아봤습니다. 예, 혓바늘은 저도 많이 돋아봤어요. 어우, 이건 갑자기 동질감이 생기네. 아유, 괴로우셨겠다. 날도 더운데. 이 음밤 덕분에 에너지 받은 날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에너지 받아가지고 그 바늘 뽑아버리셨나? 빨리 잘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네. 날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습하고 덥고 비도 오고 여기저기 비 피해 소식도 들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름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것 같은데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그나마 조금 견딜만 했던 두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라 브루니의 문 리버. 오늘 첫, 아니, 첫 곡이 된다. 다시 시작해. 유태평양 다시 오라 그래. 예. 꿈나라로 풍덩 빠지시죠. 예.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속도가 더디고 거짓은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말인데요. 진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논리적 증명을 거치는 거라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람들은 느리고 지루한 진실보다는 자극적이고 빠른 거짓말에 매혹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꼬집었습니다. 몸에 쓴 약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심리

낙양춘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톰 소여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다 하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속성과 성향,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지적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진실은 늘 더디기 때문에 때론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면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거짓은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이란 차원

부르면서 연화관을 머리에 쓰고 추는 춤입니다. 그런 내용은 미신사라는 창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반주 음악 중에 노랫말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전체 세 차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창사는 진구호에 나오는데요. 기석, 광화, 복주개, 화려한 비단자리, 좋은 낮을 택해 펼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기석, 광화의 넉자만 노래합니다. 창사 전체가 칠언절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미신사인데요. 미신사는 주제, 복례 이렇게 네 글자만 노래합니다. 주제 복례라고 하면 복례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 넉자만 노래하지만 연화대무의 주요 내용이 이 미신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미신사 전체 노랫말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복례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와 연꽃에 태어났도다. 임금의 덕화에 감동해서 와서 가무의 즐거움을 드리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창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퇴구호인데요. 물러가면서 하는 그런 노래죠. 아악장종, 우아한 음악이 마치려 하니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넉자만 노래합니다. 오늘 들을 수 있는 창사로서 진구호, 미신사, 퇴구호의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사가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함께 들어보시죠. 연화대무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조일하의 창사,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의례와 무관하게 음악회 형식으로 이런 음악이 연주되기 때문에 길이를 생각해서 그 전체를 부르지 않고요. 들으신 대로 창사 중에 앞부분만 짧게 노래합니다. 이 전체를 다 부르는 방식의 그런 공연도 재현해서 언젠가는 무대에 올려봐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행복한 국악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7549님께서 어제는 초하루 1700 그릇 국수 나눔 봉사를, 오늘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온전히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맛나게 국수도 먹었어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와, 어제 큰일 하셨네요. 1700 그릇이라면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네요. 힘든 일 하셨으니까요. 오늘은 빗소리 들리는 풍경에 우리 음악에 또 차 한 잔도 함께 하시면서 보너스 시간 보내보시죠. 저희가 운치 있는 음악 많이 선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진 참 멋지시네요. 그리고 사진 속에 보이는 국수, 잔치국수 같은데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런 노래는 바로 요즘과 같은 계절에 잘 어울리죠. 평시조 녹수 청산입니다. 평시조는 글자 수 40석자에서 45자의 짧은 시조시에 5박과 8박을 번갈아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초장과 중장이 588588박, 그리고 종장이 5858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박 안에 시조시 40석자에서 45자를 노래하게 돼 있습니다. 5박과 8박이 교차하는 그 묘한 조화를 감상하기 좋은 음악이 시조인데요. 오늘 들으실 시조 내용 운치 있습니다. 녹수 청산 깊은 골에 청녀 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평시조 녹수 청산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이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의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에 이 땅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기 있는 악기로 자리한 두줄 찰현악기 해금독주로 준비했습니다. 줄을

로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 표현이 참 절창이네요.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하는 양경숙님의 해금 참 공감합니다. 네, 좋은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골랐는데요. 흥보 집에 제비 한 쌍이 들어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죠. 그리고 거기

찾아오구나. 너는 내양 찾아오니 가난 막대가 너이기는 아무리 그물이라 제비도 이쁘지로다. 좋은 집을 가버리고 국명산촌 막큰 보지 험한 곳에 와 삼겼다가 철갑지 화지 웬일이냐. 병태껍질과 당사실을 놓도다가 부러진 다리를 친친대어 제비 집에 넣어주며 제비야 춥지 말고 멀고 먼 말지강남 부대수에게 잘 가거라. 제비가 흥복 은혜를 갚으려거든 죽을 리가 있으려. 십여일을 지내더니 다리가 나은 날기 공부 힘을 쓸지

나도 보고 평탄은 어른들의 아재앙 아재앙 걸어도 보고 길게 매일 빨래 주러

한번 세배제 물을 만져보고 집안에 짓을 때는 제배하고 소일을 알제 7월 주와 8월 화는 제설이 되고 금포인이 삽삽하여 9월 9일에 당도니 동방유실소로 기쁜 소식 전해하고 장웅 홍안성은 문대 소식 띄어온다. 용산을 술 마시고 망향대에 손문을 쳐 섭섭 다 내 집이야 날 바리고

0: 슬프한 눈물로 이별을 마쳤더라.
1: 흥보가 제비다리를 제대로 고쳐주어서 그 덕에 구만리 창공에 높이 날아보는 제비의 모습을 보니까 흡족해지시죠. 그리고 흥보와 이별을 하느라 지지배배 우는 모습, 흥보에게 살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제비와 이별하면서도 슬픈 눈물을 보이는 정 많은 흥보였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는 데부터 흥보, 제비,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현수 명창이 창극 소리가 강한 그런 특징을 지닌 분이라서 여타 소리꾼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그런 소리 들려주셨는데요. 마치 창극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지난날 창극 발달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마들째님께서 산책지기님과 길동무들이 서로 사랑은 없어도 우정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랑과 우정 모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모두 있다 하시니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성유 피리산조 골랐습니다. 서용성 명인은 대금의 명인이지만 해금, 피리, 아쟁 등 다양한 산조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산조를 완성하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처럼 여러 산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분의 몸에 배인 예술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리라는 악기에 남도선율을 담아서 산조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서용성 명인은 자신이 지닌 그 남도 음악의 멋, 그걸 피리선율로 드러냈습니다. 이 서용성유 피리산조가 완성된 무렵이 1987년 즈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리 연주자 한세연에게 구음으로 자신의 가락을 전수해서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서용성유 피리 짧은 산조를 오늘은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같다라는 음악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죠. 오늘 들으실 창부타령은 지난날 장타령으로 잘 알려진 박일심, 그리고 원래 구판에서 해금을 주로 맡아 연주하던 분이죠. 전태령, 이렇게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그리움, 삶의 무상함 이런 내용이 많이 담긴 노랫말을 주로 오늘 창부타령에서 들을 수 있었죠. 이 두 분 모두가 제대로 된 경기 소리의 맛을 구사해 주셔서 이런 노래가 진정한 경기 민요로구나 이런 느낌 확실하게 주네요. 경기 민요의 특별한 멋, 경기 민요의 진수를 들려주는 두 분의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박일심 전

호남 우도구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산책길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하는 공연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남도민요 세타령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기악으로 연주해서 노랫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온갖 새들의 향연 들리는 듯하죠.

0: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호와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

활활하고 호박에 말을 뚝 박고 길 가는 화경 양반 개월 그때 못 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조란이 보면은 땀나지 거사 보면은 속옷도 적, 은 보면은 짐도 적질.

내리고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형님 한번 동축을 하옵소서. 이놈 풍에 수다한 자식들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형님 한번 동축을 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몽둥이를 축겨들고 두산같이 흐르는구나. 흥부가

기어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서 산단 말이냐. 그럼 저런 성현동 복덕천을 당도하였거든.

사놓는다. 이리 한참 설리 울게. 이때 흥부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말고 이리 좀 오. 나 오늘 읍내 좀 다녀오리다. 읍내는 무드로 가실라요? 한자 맡은 호방한테 가서 한자 섬이나 얻어다.

풍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고 방흥보 좋아라고 실적 문 밖을 썩나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지와 자자 그 좀더 좋네 우선 배가 고프니 떡국집으로 들어가자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그릇을 사서 먹고 어깨를 내리고 죽통을

산돈 앵산군은 그 술래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지고 너를 가진 농부기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에 하나 돈에 언제가 다이제 오느냐 얼씨구 돈 봐라

공돈 단양이 들어왔소. 아니 공돈이라니요? 이 사람아 추순돈과 다름이 없단 말이세. 아시오. 노상지 침으로 군자의 도리가 아니온디 추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어.

0: 없네, 이 사람아. 아, 산에 대장부가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1: 예.
0: 그럼 영감, 부디 매 안 맞고기를 바래겠소. 아니, 매 맞으러 가는 사람한테 매 안 맞고기를 바래다니.
1: 예.

야 그럭저럭 평양역무를 당도하여 제 아버지 대장 기어내려 보니 속정 배로구나 심산냉호 예령 같은 용자 부친 굴로 사령들이

남은 공기로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모두 매들 맞느니라고 야단이 났겠다. 풍부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징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나도 여기 한번 엎드려볼까? 벌그럼 볼기를 까놓고 산문 밖에 이만하고 엎져있을 적에 한 사령이 나오더니 허허 평양 설립지 후에 볼기 좀 보는 놈 생겨났네. 매 맞으러 왔지.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이 있는 매여. 한 사령이 딱 보더니 박성은 안 되었소. 아니 무엇이 안 돼야? 박성환 대신이라고 어느 놈이 내 솜씨에 권장 열대 맞고 돈 30냥 짊어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느 놈이 날 먼저 발등거려였구나. 번순애들 그리헌가 수번이나 찰들허게 나은 간에 나는 간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훌쩍 울면서 올라온다. 흥범 하늘에 우르르르르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감 다녀오시오. 평양까지 가시더니 얼마나 매를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처나 좀 봅시다. 나두게 이 사람아, 자네가 밤새도록 가지 말라고 우는 통에 어느 놈이 날 먼저 팔등거리 해버리고, 내가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세.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흥보마늘에 좋아라고. 흥보마늘에 좋아라. 흥보마늘에 좋아라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 좋거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그럼은요, 사랑을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익히듯 의술을 배우듯 사랑에도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젊을 때는 설렘이고 기다림이고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사랑. 그런데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일이고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는 일이며 때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책임 있게 행동하는

제대로 바라봤을까? 혹시 내 방식만 앞세운 적은 없었을까? 프롬은 성숙한 사랑에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심, 책임, 존경, 그리고 이해인데요. 단지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오래 사랑하기 어렵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려는 마음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이 너무도 어렵기에 어쩌면 사랑이란 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배워가야만 하는 기술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준비한 목요일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민요 노래가락 듣겠습니다. 소리의 앵비입니다.

춤과 노래를 받쳐주는 반주 악기로도 두루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산조는 이충선 명인이 가야금 산조의 가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해 만든 피리 산조입니다. 이충선 명인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사면육각과 풍류, 산조와 시나위는 물론 해금과 대금, 단소, 태평소, 가야금과 양금까지 검은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악기를 자유롭게 다뤘다고 전해지는 근대 최고의 만능 예인이었습니다. 특히 예순 무렵에는 기존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피리 산조를 완성하며 피리 음악의 지평을 넓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충선 선생이 직접 연주한 피리 산조 음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반은 제자들에게 전해진 가락과 남아있는 대금 산조 음원을 바탕으로 그 음악을 되살려낸 더욱 뜻깊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연주를 맡은 진윤경은 정재국, 곽태규, 최경만 선생 등 여러 명인들에게 사사하며 탄탄한 연주력을 쌓아왔고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우리 피리음악의 새로운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차면서도 섬세한 진윤경 피리의 매력을 11분여의 긴 호흡으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리의 진윤경, 장구의 양재춘, 이충선류 피리산조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남도민요 오곡타령 듣습니다. 소리의 조공래 외 여러분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립니다.

쓸 때가 있죠. 정읍의 대표 문화 관광지인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이번 주 다시 문을 엽니다. 재운영은 오는 7월 18일 토요일부터인데요.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백제가요 정읍사와 궁중기악곡 수제천을 주제로 한 정읍사 전시실이 마련됐고요. 또 한국가요의 흐름과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달하 악당 전시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어렵게 설명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이 마련돼 있어서 우리 노래의 역사와 정읍의 문화를 좀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관 주변도 눈길을 끕니다. 요즘 수국이 한창인 계절인데요. 주변 수국 정원도 만개한 꽃들로 단장해 전시를 보고 난 뒤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재개관을 하루 앞둔 7월 17일에는 기념행사와 함께 달하 음악정원 가요 콘서트도 열립니다. 정읍 쪽에 계신 분들 또 여름 나들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워진 한국가요촌

정읍사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정각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장구와 가야금 이중주곡 세가락 연 듣겠습니다. 이 곡은 지영희와 성금년의 세가락 별곡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경기 도당굿 장단의 남도 선율을 얹은 원곡의 특징을 바탕으로 도살풀이 모리와 부정놀이 등의 장단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장구의 힘있는 장단과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이 서로 주고받으며 전통 장단의 다채로운 흐름을 들려주는 곡입니다. 장구의 이석종, 가야금의 이은기입니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내듯이 시작해 볼게요. 대상포진에서 대상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대상은 큰 상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네, 띠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생기는 물집,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포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나타나지만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과로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깨어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름은 몸이

대체로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 전이라면 의료진과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몸이 이유 없이 찌릿하다, 피부가 타는 듯하다, 뭐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 그 뒤로 띠 모양 한쪽 몸이 이유 없이 찌릿하다, 피부가 타는 듯하다, 뭐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 그 뒤로 띠 모양 발진이나 물집이 생긴다. 이 네 가지는 대상포진의 주요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잘 드시고 물 자주 마시고 밤잠 잘 챙기고요. 무리한 일은 조금 덜어내셔야 합니다. 면역력이란 것도 거창한 보약 한 첨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잠 한숨, 마음의 부담 하나 덜어내는 일에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안소은이 노래하는 신사철가입니다. 사철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계절의 모습을 담은 곡인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습도가 높은 날 우리가 더 힘든 이유는 땀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땀이 증발해야 몸에 열이 식는데 습도가 높으면 땀은 나도 몸은 쉽게 식지 않는다고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땀 자체가 아니라 그 땀이 쉽게 마르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백제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쿨 썸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무더위란 말이 물과 더위가

몸의 어딘가에는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사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땀 흘리듯이 적당히 그 땀을 말리듯이 일상을 좀 그렇게 가볍게 마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즘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꿀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박카스와 사이다를 섞어 마시는 얼박사라든지 또 밥 대신 메밀국수를 넣은 김밥도 있더라고요. 평범한 음식도 조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이 되는데요. 뭐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전에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넣거나 라면에 콩나물 넣고 누룽지에 설탕 뿌려 먹는 나만의 방식 있었잖아요. 오늘은 나만의 꿀조합 어떤 게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음료나 간식도 좋고요. 어떤 거든 좋으니까 여러분의 꿀조합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이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다해의 싸름 듣습니다.

7254님, 한디 그거 아세요? 수박에 소금 살짝 뿌려 먹으면 단맛이 훨씬 진해집니다. 나만의 꿀조합인데 슬쩍 알려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수박에 설탕은 예전에 많이 해봤어도 수박에 소금이라고요? 아, 단짠 단짠 결국은 그 맛이 되는 건가요? 그죠? 2525님도 아주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주셨네요.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간장 한두 방울 넣어서 먹는 거 보고 신기해서 해 먹어 봤는데요. 우와, 이 단짠에다가 감칠맛까지 제 입엔 꿀조합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간장을요? 근데 그 흔히 말하는 우리 국 끓일 때 넣는 조선 간장, 그거 아니죠? 맞아요. 간장도 한번 언젠가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간장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2479님, 남들은 맥주에다가 소주, 흔히 말하는 소맥을 마시는데,

아, 오늘 아침 나만의 꿀조합 음식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4723님, 환상의 조합 우유하고 홍시 섞어 드셔보세요.

코니아의 노래와 연주로 동해바다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0분.

0: 퀴즈돌 창호예요.
1: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0: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이따 2부에 나오는 소리꾼 정윤형 형아의 수군가 한 대목을 들려드릴 건데요.
1: 오.
0: 노래 듣고 문제 드릴게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골머리 다리 등등 출등 수번드르번 낭기 꼬미자치자 감과 가증가 목을 그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1: 보성소리 수군가가 참 멋지죠. 효과음에 가려진 열매는 무엇일까요?
2: 오호.
1: 이 열매는 빨갛게 익으면 제사상에도 올라가고요. 초복 때 먹은 삼계탕에도 꼭 들어가주. 보기 드려요. 1번 오미자, 2번 고추, 3번 대추, 4번 강추, 꺼미주. 약식이랑 폐백 음식에도 빠지지 않고요. 충북 보은이 이걸로 유명하죠. 이제 아시겠죠?
2: 네, 오늘은 창호가 2부에 출연할 정윤영 소리꾼이 부른 보성소리 수군가 고고천변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지요.

0: 있는 대추 저도 뭐 굳이 먹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오, 또 이런 나쁜 기운을 빨아들인 거라는 의미가 또 있군요. 자, 창으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 무언지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대추였어요. 근데
0: 그렇지.
1: 한철이 삼촌, 저희 할부지가 자꾸 지가 대추씨 같다 그래가지고 섭섭해요. 지가 대추씨보단 큰디 말이에요.
0: 당연하지. 창호가 작지만 야무지고 똑똑하잖아. 그 얘기일 거야. 할아버지가 창호를 엄청 예뻐하시나 보다.
1: 아, 그류? 다음에
0: 그류.
1: 할부지 오심 안마해드려야겠네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5310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2533님 어쩌다 못나니 김치. 6401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5310 범장기지 떡. 2533 어쩌다 못나니 김치. 6401 소금구이 막창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윤진철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중 군사서름 자식생각 대목 들어봤습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판소리에만 있는 대목이잖아요. 적벽대전을 하루 앞둔 조조진영의 병사들의 여러 서름 대목 중에서 한 대목을 들었습니다. 자, 청어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41초, 2초, 3초 제깍제깍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토드 룬드그렌의 음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I Saw The Light이라는 곡인데요. 1972년에 나왔어요. 우와, 50년도 더 지난 아주 오래된 음악인데요. 이 음악이 굉장히 개성 있는 게

0: 쫓아나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요 먼저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 위에 소리를 담아온 소리꾼입니다. 보송소리의 맥을 오늘의 목소리로 이어가는 바른소리꾼 정윤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0: 아, 그리고 한 분 더 오셨어요. 아, 이분은 얼마 전에 뵌 분 같은데 또 등장하셨네요. 컨트리 공방의 벤주 연주자 장현호 씨도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장현호입니다.
0: 그날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오늘은 네. 어휴, 얼굴을 탁 내보이고 오셨네요. 네.
2: 그때는 제가 입술이 다쳐가지고
0: 부상이 네네. 있으셨잖아요.
2: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자, 이 조합 뭘까 궁금해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신 소리꾼 정윤영 씨,

0: 부모님도 우리 소리를 좋아하세요?
1: 그때는 문외한이셨어요.
0: 와,
1: 부모님께서.
0: 그래요?
1: 예.
0: 보통 이제 부모님이
1: 네.
0: 좋아하시고 뭐 그래서 음반도 자주 집에서 틀고 이러면
1: 네.
0: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딱그한 장면,
1: 네.
0: 전주 대사슴놀이 경연 장면을 보고 윤형 씨가 그걸 딱 잡은 거네요. 와, 신기하다.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우리 대중음악은 이런 그런 느낌 아니에요.
2: 아, 그쵸,
0: 그냥
2: 그쵸.
0: 친구 따라 혹은 뭐
2: 네.
0: 교회에서.

0: 수준 높은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네네. 윤영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매쟁이가 두 사람인 건데 어땠어요? 음악을 가지고 있는 또 수준 높은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네네. 윤영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매쟁이가 두 사람인 건데 어땠어요? 그 전에 뭐 컨트리 음악이나 블루그래스 음악에 관심이 있었던가요?
1: 그냥 그 드라마에서나 아니면 광고에서나 예. 들어볼 법한 음악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둘이 콜라보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통 그죠. 판소리를 주로 하는 소리꾼이기 때문에 콜라보를 사실상 처음이에요 이번에.
0: 흔히 말하는 뭐 국악 크로스.

0: 근데 뭐 원래 저는 조금 항상 다른 음악을 할때좀 리스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좀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욕심은 되게 많았는데
1: 아,
0: 막상
1: 맞아요.
0: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 생각보다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 느낌도 그렇고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1: 예.
0: 그 중머리 이런 거 중머리 이런 것도 그냥 뭐 우리로 치면은 그냥 12박에
1: 12박에 아홉
0: 아홉
1: 번째
0: 번째에
1: 박에 강세가
0: 들어가고
1: 있다.
0: 그렇고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1: 예.
0: 그 중머리 이런 거 중머리 이런 것도 그냥 뭐 우리로 치면은 그냥 12박 에
1: 12박에 아홉 번째
0: 아홉
1: 박에
0: 번째에
1: 강세가
0: 들어가고
1: 있다.
0: 그건 알겠는데 또 들어가면 아예 그러니까 이걸 아예 내가 노래들을 알고 있어야
1: 소리를
0: 되고
1: 알아야지.
0: 예
1: 그렇죠,
0: 그걸 세다가 보면은 이미 연주는 못 하겠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1: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귀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0: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두 팀이 가장 먼저 작업한 곡이 단가
0: 네.
1: 진국명산인데요. 그 소리를 좀 들어보죠. 두 팀이 같이 하는 거는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무대에서 만날 수 있고,
2: 맞습니다.
1: 오늘 음반으로는 정윤영 씨 소리로 진국명산 듣고 오겠습니다.
3: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천천삭출 금부용과금 북주로

0: 대여 공연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정윤영 씨 잘생겼어요. 육각형 인간. 아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1: 아유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건드리 공방도 처음에 사실 먼저 딱 만나고 나서 엄청 잘생겼어요.
1: 아유 아유.
0: 키도 크시고 피부도 그러니까, 좋으시고 목소리도 그러니까. 좋으시고.
2: 그래서 젊고.
0: 저가 젊고 잘생겼어요. 젊어요. 아 기대되네요 진짜. 저는 사실 뭐 연습할 때 좀 가서 듣긴 했는데 지금 요 소리에다가 컨트리 음악에 쓰이는 악기가 이렇게 싹 더해졌을 때 그 느낌 좋습니다. 자 판소리와 블루그래스 어떻게 더해질지 오늘 또 실연으로도 보여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에 앞서서 현호 씨 블루그래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를 본인이 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 멤버별로 블루그래스에서 피들 빼면 안 되죠? 만돌린 그렇죠. 빼면 안 되죠? 뭐 이렇게 각자 다 자기가 꽃이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떠세요? 벤조?
3: 벤조

와, 진짜 얼씨구다. 이야, 지금 뭐 게시판 난리 났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신하브로님 벤조의 쑥대머리를 듣다니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아침에 어쩜 미리 소리가 시원하게 뻗나요. 아침부터 라이브 듣는 거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0: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서양 음악을 하는 그런 대중음악 아티스트인데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악기 소리를 또 그렇죠. 자신의 악기로 표현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보기 좋네요. 네.
1: 되게 그 국악이 딱 그 추구하는 음계가 있거든요.
0: 예.
1: 뭐 아까 쑥대머리는 이제 슬픈 조니까 개면조니까 미라 토시라 이거를 분명하게 써줘야 되는데
0: 네.
1: 제가 이거를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네. 이 음계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음악성이 너무 좋으시니까
0: 네.
1: 그걸 바로 있나요? 습득하셔가지고 그 음계를 정확하게

0: 처음에
1: 오, 예.
0: 얘 이제 전국 투어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1: 아,
0: 예.
1: 출연하시는군요.
0: 그다음에 이제 국립부산국악원이 제 직장인데
1: 맞아요.
0: 제가
1: 그래서
0: 예.
1: 이분들 연습할 때 부산에서 서울 오고 또 어떨
0: 대전에서도
1: 때는 가운데
0: 하고
1: 대전에서 만나서 합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0: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글 반포 580돌 기념 공연에서 이제 한글날에 좀큰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제가 20대 때 적벽가 음원을 발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1: 와,
0: 그래서
1: 나이 들면서 또 계속
0: 예.
1: 달라지니까.
0: 그래서 이제 서른이 넘은 기념으로 해서 새로 한번 음원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12월 6일 날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거든요. 이 야기
1: 오.
0: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국악의 저변을 넓혀왔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여름 부산이 우리 춤의 열기로 가득 물듭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전통춤축제 2016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한여름 부산이 우리 춤의 열기로 가득 물듭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전통춤축제 2016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일원에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공연은 물론 학술행사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전통춤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먼저 7월 24일엔 개막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삶과 춤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어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한국 전통춤판이 이어지는데요. 매일 6명의 춤꾼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춤의 다양한 흐름과 색깔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공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